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에르네스토 데크루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반갑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유섬님은 내 인생의 피크는 30살 큰아이 낳던 해였던 것 같아요 하셨고, 진아논나님은 지금이 인생의 피크시라고, 아들 둘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우리 내외 건강만 챙기면 되는 호젓한 이 시간이 아름답다고 해주셨고요. 또 이루어질지니님은 나이 들면서 인생 피크를 갱신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하고 잔잔한 일상들을 살면서 느끼는 겸손하고 소박한 지금의 시간들이 피크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이 피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또 내 인생이 그때 피크였었지 하고 달콤하게 추억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꼬년님은 대부분 아침이라고, 바로 정원님의 소프트한 음성과 아름다운 당신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그리그의 노르웨이 춤곡 작문호 35 가운데 약 두 번째 곡 알레그레토 트란퀼로 에그라티오소 보내드렸습니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오코 카무가 주연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플랫 장조 작문호 53을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플랫 장조 오프스 53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조성진의 연주는 이 정교함과 방 들으셨죠? 라이브 연주였는데 아마도 쇼팽 쿵쿨 실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실황 연주로 이만큼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조성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나 봐요. 일주일 동안 특집 방송하면서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실시간 토킹 어바웃을 안 해서 말이 빨라진 모양이다.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음식점에 여름 메뉴로 콩국수가 등장하면 내심 반갑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부터 더워질 거라고, 여름이 당장 코앞까지 왔다는 신호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스레 콩국수를 찾았고, 급기야 어느 순간부터는 직접 만들어 먹게 되었다. 마치 우리 집에 여름이 왔다는 증거처럼. 콩국수 좋아하세요? 라고 던진 질문은 내가 좋아하는 콩국수를 내 앞에 당신도 좋아하는지 궁금한 마음이면서 그 너머로는 좋아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다.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얘기인 동시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먹고 싶다는 제안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여차하면 내가 당신에게 시간과 마음이 담긴 그 콩국수를 대접하고 싶다는 말이기도 하다. 약속한 만남 하루 전, 콩을 씻고 물에 담갔다. 다음날 아침, 밤사이 몸집을 잘 불려놓은 콩을 삶기 시작했다. 조금씩 뜨거워지는 냄비 앞에서 소금통을 들고 고민에 빠졌다. 나는 주로 소금을 넣지 않은 콩물을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간을 조금이라도 해야 할까? 누군가는 소금을 넣고 또 누군가는 설탕을 넣을 텐데 어느 쪽일까? 소금을 넣은 이후에도 이 정도면 괜찮을까? 싱거운가? 아니, 짠가? 고민은 계속된다. 적당히 간을 하고 한김 시켜 믹서기에 넣어 갈아준다. 맛있게 갈아져라. 부드럽게 갈아져라. 갈려지는 콩 사이사이로 마음이 잘 스며들게 주문을 외웠다. 편집장님께 보냉백에 담긴 콩물을 건네면서도 혹시 짜면 물을,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라는 말을 보탰다.

해가 바뀌고 다시 또 여름이 되었다. 어느새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다시 콩물을 삶을 때가 왔다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겨울을 보내는 사이 두유 제조기를 구입했다. 불리고 삶고 갈아

하느라 반나절은 좋게 시간을 써야 얻을 수 있는 콩물을 이제는 고작 30분 만에 만날 수 있다. 깨끗하게 씻은 콩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부드럽고 고소한 콩물이 완성된다. 유독 더워진 날씨. 올해의 첫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그날의 만남이, 유난히 파랗던 하늘이, 눈빛부터 다정하던 그 얼굴이, 녹아내려가던 컵 속의 얼음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떠오를 것만 같다. 연락을 해봐야지.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우리 여름이 가기 전에 같이 콩국수 먹을래요?

0: Let's drink! Prost!
1: 1954년 영화죠. 황태자의 첫사랑 중에서 축배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제리 헤들리의 노래 그리고 폴 제미그나니가 지휘하는 아메리칸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은의 책 표현의 방식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콩국수. 저는 서른이 될 때까지 콩국수를 안 먹었어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음식이다 하고 제껴놨던 음식인데 정말 거짓말처럼 서른 살 지나면서 콩국수가 어? 요런 맛이 있네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콩국수 러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 저자분처럼 여름이 되면 콩국수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정도로 사랑하는 음식이 됐어요. 평양냉면과 콩국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소금파, 설탕파로 나뉘는군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소금파인데요. 전 소금도 거의 안 넣어서 먹어요. 그냥 싱거운 채로 먹는 그 콩물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아주 조금만 소금 넣어서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넣어서 드시네요. 설탕보다는. 그래요. 여름이면 또 홍수 말고도 드시는 계절 음식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참 좋았어요. 우리 여름 가기 전에 같이 콩국수 먹을래요? 콩국수 플러팅. 자, 이어지는 곡은요. 1545번님의 신청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19의 3악장 안단테. 뭐 너무나 아름다운 악장인데요. 이 곡을 첼로와 피아노가 아닌 피아노 독주로 볼로도스가 편곡을 한 버전이 있죠. 선우예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라흐만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으로 19 가운데 3악장 안단테를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몰로도스가 편곡한 음원이었습니다. 선우예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이 곡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평을 하신 분이 계세요. 감상평을. 최고의 감상평이죠.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이 음악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눈 지그시 감고 함께 들었습니다. 망고 아빠님이 주말 휴가 막바지에 원주 기업 도시에 있는 처가 쪽 가서 카페 가셨다면서 추천을 해주셨네요. 카페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망고 아빠님의 추천이면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디 강변이나 호숫가에 카페 하나 차려서 피아노 치고 동당동당 치면서 앉아서 책도 읽고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많이들 놀러 오실 거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 왈츠 14번 2단조인데요. 이 곡은 힘차게 시작하지만 그 속에는 단조의 그윽한 서정이 또 은은하게 스며있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특별히 33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디누 리파티,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가 생의 마지막 해인 1950년에 남긴 그런 오랫도록 사랑받는 명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팬님이 일찌감치 부탁을 하셨죠. 기억해서 꼭 적어두었다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시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저도 사실 리파티 음원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쇼팽의 왈츠 전곡 듣기. 오늘은 14번 2단조를 1950년에 녹음된 디누 리파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좋네요. 연주 자체도 너무 명징하고요.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이 음향도 너무 좋지 않나요? 마치 업라이트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음색이었는데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조지 걸스윈의 랩소디 인 블루 가운데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워낙에 원곡은 한 뭐 17, 18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 가운데 한 5, 6분 정도 되는 버전으로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이고, 또 오랜만에 부르니까 왜 이렇게 좋나요? 조지 거신의 랩소디 인 블루 발췌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하, 저 내일 그냥 카페 열까요? 왜 이렇게들 반응이 좋으시죠? 강소영 님이 아, 정원님의 카페라뇨. 생각만으로도 설렙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이 헤르만 헤세의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인데요. 자꾸 정원님 생각이 나서 혼자 웃어요. 정원님은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동네에 산책을 하던 중에 저희 동네에도 뭐 워낙에 주택이 많으니까 정원 관리사 하면서 이 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아, 저분한테 전화해서 나를 좀 관리해달라고 할까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제 한자는요. 정할 정자의 멀 원자예요. 사실 정원이란 이름이 많지만 한자 자체는 좀 귀한 한자인데 제가 이름 때문에 아마도 맨날 그렇게 멀리 정하나 봅니다. 맨날 계획하느라고 바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더하기 하면 하하임.
1: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이 곡 준비했습니다. 세미고젠 빅밴드의 Beyond the Sea, 라멜이라는 곡이죠. 아, 아까 전에 시엘로님이 콩국수에다가 잣을 넣고 함께 갈면 더 맛있다는 팁을 주셨어요. 상상해보니까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잣죽도 맛있는데 얼마나 고소할까요? 한번 꼭 해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끝곡으로 준비한 세미고젠 빅밴드의 Beyond the Sea 함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최진 작사, 최진 작곡의 시간에 기대어 바리톤 고성현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이상신님 또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총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8: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8: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8: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유산균,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관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 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불필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1번 제리오조, 슈만의 현악 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가운데 서곡 캉캉 보내드렸습니다. 세면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좀 텐션이 올라가네요. 드럭님이 평창동에 있는 더 피아노라는 카페가 정원님이 하시는 곳은 아니죠. 그곳 가면 정원님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평창동의 카페 더 피아노에는 피아노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하는 곳 당연히 아니고요. 워낙 뭐 경치도 좋고 유명한 곳이죠. 주민 할인 받아서 종종 예전엔 갔었는데 또 한참 안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곳 단골집 찾아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네 고향으로 바리톤 레나토 브루스톤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박혜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의 새언니 이은복 권사님의 약혼식 때 모습을 보며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지금 모습이 약혼식 때보다 결혼식 때 예뻤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예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귀한 집안에 시집와 새 아들을 뒀고 모두 총명하고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늘 기도했고 지금은 며느리들을 맞이해 6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가 됐죠. 20대의 팽팽하고 뽀송했던 피부는 사라졌지만 철없고 시간의 소중함도 모른 채 살았던 예전보다 오히려 더 알차고 지혜롭고 찰진 인생을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런 새언니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이고 새언니는 대전에 계시기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통해서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아프지 말고 오빠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면서 기도응답을 소소히 다 얻는 빛나는 노년이 되시길 바라며 축하글을 올립니다. 나의 찬란한 새언니 이은복 권사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데이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 보내드렸습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이고르 오이스트라흐 부자의 바이올린 그리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너무 많이 했던 말씀이긴 한데 이 곡 들으면 정말 천국에서 이 음악이 흐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아름다운 두데이 바이올린 선율이 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박혜웅님과 또 이은복 권사님 이 자매분의 고운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올케와 신의사인데 자매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신 것도 참 사랑스러웠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못된 속담 있잖아요. 뭐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못된 속담이 있는데 전혀 아니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친자매 이상으로 또 사랑하는 사이로 지낼 수도 있죠. 사실 저희 집도 처고모님이 두 분 계신데 장모님하고 세 분이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시거든요. 그 모습을 늘 보고 자란 저희 아내도 우리 처남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케 동생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관계는 어떻게 하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은복 권사님의 생일 저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가을은 선물님도 우리 신우님들만큼이나 착하신 분이네요. 올케를 많이 사랑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게다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음악까지 골라주셔서 오늘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박혜영님께는 포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렇게 참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옛날 팽팽했고 또 뽀송뽀송했던 그런 20대 모습보다 이렇게 지금 더 예쁘고 소중하다, 더 알차고 찰진 인생이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도 참 듣기 좋았어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곡은 8907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곡인데요. 아까 전에 어떤 청취자분께서 요즘 피아노 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셔서 아니 되옵니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또 어느 날 조금 피아노 곡이 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노래가 많이 나갈 때도 있고 기다리시면서 들으세요. 가지 마시고. 피아노 곡인데 정말 좀처럼 잘 듣지 않았던 아름다운 소품이에요. 슈만의 말데스테넨 숲의 전경이라는 모음곡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이별 압쉬트라는 곡인데요. 미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8907번님 함께 듣으시죠.

참 예쁘죠. 뷰토소한 곡들도 많지만 슈만의 이런 소박한 소품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왈데스체는 곡 제목도 아주 예쁩니다. 숲의 전경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이별 앞시트 페어웰 보내드렸어요. 미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까 그분 가시기 전에 얼른 피아노곡 아닌 첼로곡 보내드릴게요. 피아노가 함께 하지만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요. 1악장의 첫 주제가 심볼처럼 상징적인 멜로디지만 오늘은 단조가 아닌 장조로 되어 있는 아주 따뜻한 2악장 준비했습니다. 아다지오. 폴 도르틀리아의 첼로 그리고 로버트 웨이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시번호 82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폴 터틀리의 첼로, 로버트 웨이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조금 다른 스타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동부아프리카 민요예요. 나의 천사 말라이카라는 곡이고요. 두 명의 가수가 함께 노래합니다. 남아공의 국민 가수 미리암 마케바 그리고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이 노래 참 좋죠. 동부 아프리카 민요 나의 천사 말라이카라는 곡이었고요. 남아공 국민 가수 미리암 마케바 그리고 해리 벨라폰테의 듀엣이었습니다. 이 곡 나의 천사 말라이카의 가사는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신부값 집참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청년의 절절한 고백을 담은 가사예요. 소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한탄하는 가사예요. 너무 슬프죠. 자, 이어진 곡은요. 다시 텐션 올려보겠습니다.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가운데 서곡 준비했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글린카이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주현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라이카 가사 소개했더니 우리 5847번님께서 아 신부값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장가 못 가는 청년에게 제가 소한 말이 사주고 싶네요. 따뜻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신 우리 아당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5: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7: 여행.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골뱅이.
7: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0: 경복,
9: 잠재력을 전문가로
10: 경복,
9: 4호선 캠퍼스
11: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1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6: 매일 만나는 아랑님들은 아랑님들인데 오늘 유난히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시간 마칠게요. 마지막 곡으로는 B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간주곡 준비했습니다. 야누스 발린트의 플루트,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 동안 극장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새롭게 선보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는 호평을 받으며 개봉 5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1000만 영화를 기록한 파묘보다 빠른 속도라고 해요. 영화 호프도 주말을 기해 400만을 기록했는데요. 뭐 예매율은 좀

주춤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N차 관람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개봉하는 오디세이 팀의 방한 소식도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 맷 데이먼은 가족과 다 함께 프로야구 경기를 직관해서 환호를 받았어요. 이번 주도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이죠? 이럴 땐 멀리 갈 것 없이 그저 시원한 영화관에서 시네마 바캉스를 즐겨도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최강의 영화 음악도 내 손 안에 작은 영화관이 되어드릴게요. 달궈진 시간도 마음도 잠시 내려놓아 보아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최강의 영화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Sing Together, Sing To 중에서 콜드플레이의 A Skyful of Stars였습니다. 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어제 양산은 42도가 넘는 역대 최고의 온도를 찍었다는데 8월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캡틴 코리아님. 아, 그렇군요.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남부지역은 정말로 40도를 넘어선 곳들이 많대요. 와, 40도라니. 이 더운데 근데 한국을 찾아서 열리라는 오디세이 팀도 연일 화제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첫 내한이라고 하죠. 벌써 SNS에 익성동 카페에서 봤어요 하는 목격담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은 제가 궁금하실까요? 저도 휴가를 갔다 오지 못했는데 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얼굴이 쫙쫙 피셨더라고요. 능률이 오른다면서. 저도 휴가일까요? 주말에 잠깐 그 제가 들어가는 연극팀과 함께 MT 다녀왔어요, 양평에. 그래도 물에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말 보낸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화, 주말 동안 본 영화, 또 영화 얘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 또 힘내서 한 주 시작해야죠. 저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요.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와, 마치 뭐랄까 열기를 다 녹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어, 좋네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중에서 미래의 기억. 앞서 들은 곡은 제목만으로도 참 시원해지는데요. 그린 파파야 향기에 흐르던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아, 요새 본 달빛이 많이 많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요새 달 보셨나요? 달 너무 아름다워요. 붉은빛 굉장히 크고 되게 오묘하던데요. 아무튼 그린 파파야 향기 트라난 홍 감독의 데뷔작 오래전 영화지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억나시나요? 그 특유의 정적이면서도 투명한 미장센이 은근히 설레게 했죠. 최근 선보인 프렌치스프에서도 비슷한 결이 느껴졌는데 네. 어, 주말 동안 영화들 많이 보셨네요. 역시 최고의 피서는 네, 영화인가요? 아, 근데 저는 주말이면 주말이고 더우면 막 콩국수, 냉면 이런 거 엄청 먹으러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두부집 하는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 더워서 콩국수 먹으러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전부 집에 그렇게 누워 계실 거예요? 또박이님, 주말에 동경이야기라는 영화 봤는데 좋더라고요. 댁에서 보셨군요. 1953년도 영화인데 공감이 될까 싶었는데 70년이 넘게 차이가 나지만 현대시대랑 사람 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 부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오, 되게 궁금한데요. 맞아요. 사람 사는 거 다르지 않죠. 네. 7월의 무기님, 시네마 바캉스 최고예요.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서 어제 스파이더맨 보고 왔어요. 피서지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봄날의 쌀님은 어제 에버랜드 가는데 차가 하나도 안 밀렸어요. 아, 그래요? 가서 재밌게 놀고 온 가족이 잘 구워져서 왔네요. 피부가 따끔따끔. 아, 좋겠다. 정말 피서다. 이런 느낌. 차가 안 막혀서, 안 막혀서? 안 막혀서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다. 김민숙님, 안녕하세요. 해운대는 불볕 더위입니다.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호프 보러 가야 하는데. 거기에 사시나요? 사시면 좀 정말 더위가 더 확 느껴지겠네요. 피서라면은 그 찌는 듯한 또 더위 속에 또 시원한 음료수 사러 다니고 발이 뜨거워서 모래바닥을 딛지 못하고 이런 게 또 피서 맛이잖아요. 남현선님, 강디 주말 동안 유튜브에 올려주신 운동 해봤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하잖아요. 거기에 8월 동안 그 제가 매니저님이랑 요새 다니거든요. 네, 한 달 저랑 같이 다닐 매니저님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보내고자 저희 피서도 못 가고 일하는데 이열치열? 네. 뭐라도 얻어보자 해서 복근 만들기 챌린지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 제 강요는 아니고요. 서로 너무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 레시피라고 해야 될까? 네. 그 이제 보고 따라할 만한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요동작, 요동작, 요동작 3개 정도. 우리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8월 동안 같이 하자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틀 동안 전 두 세트까지밖에 못했어요. 4세트를 해야 하시는 강디 정말 존경스러워요. 백가족들이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엄청 화내던데요. 아, 그거 참고 해야 되는데 참고서 그랬어요. 네, 이게 또 억지로 해서 며칠을 딱 쌓아놓으면 그게 아까워서 그 힘으로 계속하게 되거든요. 다시 도전, 도전, 도전.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동작인걸요. 화이팅.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1992님 신청곡.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신청곡을 듣고 싶어요. 라라랜드의 Another Day of Sun 신청해봅니다. 했는데요. 찰떡 콩떡이네요. 라라랜드 중에서 Another Day of Sun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들으신 곡은 그리스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은 네, 마티 스프림 중에서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였습니다. 엘리사벳님 신청곡이었어요. 주말에 티몰살렘의 주연의 마티 스프림을 봤어요. 엔딩곡이 저희 어릴 때 유행했던 곡이더라고요. Tears for Fears의 곡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띄워드렸고요. 이누맘님도 마티 스프림 너무 좋았어요. 티모시 살람의 너무 매력적입니다 하셨어요. 어제 딸과 함께 스파이더맨 봤는데 영화관이 꽉 찼더라고요.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그 느낌 참 좋았습니다. 영화 많이 보시네요. 오디세이도 기대 중이에요. 네, 별하나님도 티모시 영화네요. 지금 여름과도 잘 어울려요 하셨습니다. 네,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이 곡도 참 들으니까 이 계절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그리스 중에서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You are the one that I want 였습니다. 네, 강희님 흔적은 남기지 않아도 찐 청취자입니다. 그런데 강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에어컨 고장으로 실내 온도 35도, 주방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속에서 식사 준비하는 저 대단한 것 같아요. 힘 좀 불어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909님 아이고 너무 고생이시네요. 얼마나 습하고 축축할까요. 이 너무 고생이시다. 선풍기는 지금 있으신 거죠? 그거라도 있어야 해요.

위로의 선물을 안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소식만으로 조금 시원해지셨을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빨리 고쳐야 될 텐데. 베타고님, 오늘부터 휴가인데 만화님 명을 받아 화장실 곰팡이 제거 락스 청소 시작합니다. 2시간 전에 온 벽에 락스 뿌려놨고요. 이제부터 투영음 들으면서 솔로 문지를 거예요. 아, 2시간 전에 뿌려놨으면 잘하셨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엔 청소 끝낼 수 있겠죠? 저희 휴가 1일차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또 잘 검색해 보시고 뿌려놓으셨겠죠? 그 곰팡이 제거제 칙칙 이렇게 된 거 뿌려놓으신 거죠? 그거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거 몰딩이라 그러나? 그런데 많이 곰팡이 쓰잖아요. 거기에다가는 키친타올, 아니, 티슈, 휴지. 휴지에 그 칙칙 락스 곰팡이 제거제 묻혀놓은 다음에 그 이렇게 거기다가 축축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잘 때. 다음날 그것만 떼내면 완전 깨끗한데 그냥 문지를 필요도 없이 그 다음에 다음날 물로 이렇게 흉 한 번만 헹구면 깨끗해져요.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문지려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우와 8922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시험관 끝에 임신 확인했어요. 임신 초기라 장거리 휴가는 못 가고 서울 근처 두물머리에 남편과 여름 휴가차 바람 쐬러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첫 초음파 찍으러 가는데요. 더운 날씨에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이동현 씨 고맙고 뱃속에 우리 딱복이, 딱복이요? 딱복 좋아하시나 보다. 와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만나자. 요즘 딱복 너무 예쁘던데 그렇게 예쁜 아가 만나자. 얼마나 이쁠까요? 그나저나 두물마리 근처 저 어저께 운전하다가 너무 위험했는데 거기 길에 그 저녁 때는 안 그랬다 그러던데 너무 늦게 오면은 그 안전바가 어떤 골목에 아니 골목이래 그 회전구 구간에 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전바들을 해놨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도로 공사 때문에든지 그래서 저의 전에 선발대로 오는 팀들은 그 안전바가 안 내려왔다 그러는데 저는 새벽에 그 저는 급정거를 해서 넘어왔는데 어떤 친구는 급정거를 해서 안전바가 안 열려서 돌아왔다 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끽 쓰는 사람들 너무 놀랬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던지 그 또 임신 초기시고 또 하시던데 좀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서행하면서 또 적정 속도로 잘 살펴보면서 꼭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류 베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 초대합니다.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예요. 시사회 날짜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밴디트 중에서 컬처클럽 카마 카멜레온.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휴먼 리그, Don't You Want Me까지 들으셨죠? 네, 맞아요. 또 와일드 싱이 넷플에 OTT로 올라와서 또 집에서 보기에 지금 또 딱 아니겠습니까? 못 보신 분들 신나서 보시고 너무 재밌다면 또 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네, 집에서 보기에는 더더더 재밌죠. 또 오정세님에게 또 다들 한 번 더 빠져드시겠네요. 그 김에 또 저 유튜브도 한 번씩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영사배.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5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여러분, 네, 갑자기요?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100년 후에는 달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우신 거죠, 지금? 네. 체험, 강디와 함께해서인가 체감온도 10도 정도 하락이라고 하셨네요. 네, 또박이님. 안 읽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행복 완충, 강디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이영훈님.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보내다 보니까 아쉽네요. 네. 오늘 또 이 곡 띄우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얼른 만나요. 와일드싱 중에서 최성곤 네가 좋아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각자 성격이 드러납니다.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일단 가면 어떻게든 된다. 남들 다 가는 데가 최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 안 가는 데로만 골라 다니려는 사람도 있죠.

0: 더워도?
1: 왜 더워요? 푹푹 찐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 얼음물 한 잔 마시는 게 누군가에겐 시원한 상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늘어지기 쉬운 한 주의 시작에 마음으로나마 상상여행 한번 떠나봐요. 여행은 준비할 때 설렘이 반, 아니 그 이상이잖아요.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 어느 쪽이세요?

0: 물론 도시 탈출하셔서 지금 다 안 계시죠 여기 여러분. 지금 지난주부터 게시판이 좀 썰렁한 것이 다 놀러 가셨나 보다.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행 가셨어요? 어떻게 뭐 계획 막 짜요?
1: 따라가는 스타일. 계획에 싫은 내색 안 하고 회비 잘 내고 그냥 잘 따라다녀요.
0: 3716님 좋은 사람. 편하잖아요. 저는 남들 안 가는 곳을 골라가는 여행자입니다. 덥지만 휴가 계획 세우며 대리만족 중이에요. 생크림님.
2: 어허허, 언제 다 따지고 여행 가나. 그냥 후딱 가요, 후딱. 그냥 이것저것 따지면 여행 못 간다, 못 가.
0: 공이치라나님. 아, 이것도 맞아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갈 곳이 없어. 그렇게 따지면 집도 얼마 불편한데. 너무 덥죠, 여러분. 열만의 시원함이 있습니다. 서늘하게 12시에 만납시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이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쏴 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숨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0: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공고는 GE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오마이걸 돌핀 494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브레이브걸스 롤린 들으셨어요. 3067님이 수영 DJ 오늘 그 아침에 업무 보러 간 곳이요. 거기 담당자분이 수영님이 저요? 들켰네. 아, 나 진짜 아침에 거기서 잠깐 하고 오는데. 아우, 들켰네. 아우.

맞아요. 저 투잡이에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영이라는 이름 가진 분들이 다 친절한가 봐요.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수영은 너무 본명 같잖아요. 놀랍게도 본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영이란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 이수영을 생각해 가지고서라도 좀, 잘 사시기를 바래요. 제 이름에 먹칠 좀 하지 마시고요. 아, 나나 하지 말아야지. 제 여행은 계획형인데요. 그래도 한번 그냥 가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휴가를 방콕해서 날 조금 선선해지면 다녀올까 해요. 저는 요즘은 너무 더울 때는 차라리 회사가 시원하지 않나. 네. 긍정의 힘. 야구 팬이라서 금토일 창원으로 직관 갔다가 토일 푹취? 푹취로? 푹취가 뭐야? 푹취하는 거. 아, 푹취하는 거라고. 또 이제 한 소리 크게 들고 싶어서 그래요. 야구도 못본 엔딩으로 마무리 갔어요. 타이거즈 파이팅. 긍정의 힘님이 이런 식으로 푹취하신다면은 타이거즈는 참으로 좋아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야구팀 화이팅이에요. 전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 야구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들 너무 덥지만 선수들도 또 우리 야구 팬분들도 더위 잘 피하시면서 즐겨 보시길 바랄게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UP의 바다, 지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쿨 애상.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376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0603님이 신청하신 한로로 영영 들으시는 동안 너무 여러분들이 답답해 미추어버릴 것 같은 안 그래도 더운데 이수영 이거 몰라가지고 정말 화딱지가 난다 화딱지가 나. 평소에 잘 오시지도 않던 우리 남성 청취자분들이 게시판에 그냥 폭취 아니고 폭취라고 폭취 폭염 취소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되었어요. 2일 연속 경기가 취소된 처음이라고 해요. 마라나타님 죄송합니다. 야구 모른다고 몇 번을 얘기 드렸고 심지어 이거를 긍정의 힘님이 진짜 잘못한 게 폭취라고 보내줬다니까요. 우리는 폭취를 모르니 폭취를 찾아봤지. 근데 있어요 또 폭취 뜻이. 폭취했다는 뜻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아무런 어떤 저기도 없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폭취한 거라고. 저도 아무 의심도 없이 폭취하셨다고.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근데 야구 아 야구도 못 보냈는. 그러니까 이제 폭취했으니까 야구를 못 봤구나. 이 사람 가만 안 두는데 폭염으로 취소됐는데 무슨 수로 야구를 보겠어요. 진짜 석고 대죄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뭘 알아요? 뭘 알겠습니까? 야구 아예 모르는데 폭취 폭염 취소라는 야구 쪽에서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잘 쓰여지는 이제 언어였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남은 모르는 것 같으면은 그냥 폭염 취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긍정혜인님. 어? 이게 뭐야 지금 게시판이 지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실은 좋아해요. 이런 거. 8680님 남편이랑 20개월 만에 둘이 고속도로 타고 제천 왔다가 바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정말 오랜만에 앞자리 타고 가는데 그냥 설레요. 맨날 아기상어 노래만 듣다가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까 너무 좋아요. 덥지만 너무 신나요. 저도 요맘때는 이렇게 사람 노래 나오고 사랑 노래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웠고 이제 영화를 제가 왜 안 보게 됐냐면 사람 안 나오는 영화만 계속 이제 뽀로로니 뭐 맨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것만 계속 보니까 영화관 자체가 흥미를 잃었었었는데 지금은요. 그 귀한 시간들 우리 아가 뽀송뽀송 귀요미 어디 갔냐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이적

8440님의 신청곡 싸이의 기댈 곳이었고요. 2187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랑 차 타고 가는데 Hi, John. John? Oh. 우리 요한이 어디 가니? 너무 좋아할 것 같아. Hi, John. BTS의 아리랑을 틀어달라는 그런 노래가 없고 그 음반 제목일 거예요. 아마 아리랑이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바리 투 바리. Hi, John.

0: 프레임.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정연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0: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오페. 마더스데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4: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태연 만찬가 1590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르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르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4: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이 이지영의 뜨거운 안녕 0870님이 신청하셨는데 교대 근무라 지금 집에서 나가려는데 얼마나 더울까 무서워요. 이열 치열 이 노래 들려달라고. 여름을 뜨거운 안녕을 하기엔 아직 8월 오늘 3일이죠?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꼬차.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시스타 푸시 푸시 티아라 퍼피 퍼피 트와이스 팬시 야호 야호 우린 이거야. 바다로 갑니다. 마산서 포항 7포해수욕장으로 환갑 노인 둘이 나섰어요. 집에서부터 래시가드 입고 물놀이 신발 대형 튜브 챙기면 굉장히 더우실 텐데 가는 동안. 아니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놀이 간다고 래시가드가 사실 물에서나 시원하지 밖에선 더운데 그거를 집에서부터 입고 가면 얼마나 더워요. 파도 타고 적당히 잠깐 놀다가 이른 저녁 먹고 느지막이 집에 가려고요. 손주들과 함께 가면 더 즐겁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둘이 열정적으로 놀다 오렵니다. 도착할 때까지 열망과 함께 7493님 그 래시가드 안에 뭐를 입으셨겠죠 당연히? 잠시 벗고 이미 입고 땡볕에서 사진을 찍으시네. 정말 대단하셔. 예, 해수욕장에서 시원하게 놀시다 오세요. 2588님 저희 가족 지금 강원도 여행 가는 중인데요.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아빠는 내가 길 잘 안다. 내비를 무시하시고 엄마는 아 그냥 내비 따라가 잔소리하시고 저는 가운데서 평화 유지 중입니다. 과연 저희 가족은 싸우지 않고 강원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커피를 세 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여행의 목적은 싸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왜 아버지들은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였음에도 내비를 무시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때로는 진짜 그 세월의 축적에 따라 내비보다 더 멋지게 길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주로 내비가 잘 맞기는 하는데 그냥 둘 중 한 분만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둘만의 살아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588님이 잘 견디시길 바랄게요. 김태우 꿈을 꾸다 7229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옥상 달빛 마음에 쓰는 편지 아이유 나의 옛날 이야기 0824님이 거실에 에어컨 켜서 시원하게 같이 있으면 좋은데 두 애들 각자 방에서 안 나오네요. 엄마 껌딱지 시절이 그리워요. 우리 모두 그렇죠 뭐. 그리고 애들 방이 제일 시원한 거 알죠? 걔네들은 또 우리보다 더 시원하게 잘만 있어요. 뼈시렵다는 얘기 안 하고 아주 그냥 냉방, 냉동방 탁 들어가면 와, 에어컨의 위력이 이런 거였지. 근데 우리는 이제 집에서 에어컨을 켠다 해도 24도 이하로는 안 내려 보내잖아요. 저도 너무 더울 때 24도까지 하고 그러다가 좀 추우면 26도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데 애들 방은 뭐 18도 고정이에요. 거기에 다 얼 것 같은데도. 4615님 냉방이면 감사하죠. 고1 딸아이가 조개를 캐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와 셋이 당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엄마가 아니었네. 잠시 마트 간 사이 문자를 보내는데요. 이 날씨에 조개 캐기 신난다. 4615님 그래도 이런 날씨에 조개 캐자마자 바로 조개 구이로 연결되니까 신나지 않아요? 와우 와우 왜 이렇게 지금 36도 찍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조개를 캐고 싶을까? 방학이니까. 8402님 오늘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문도 잠겨있고 깜깜해서 뭐지?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잠 덜 깬 목소리로 사무실 전체 월화 휴무라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니까 아닌데? 얘기했는데? 아닌데? 얘기했는데? 관리부라 7월 마감 때문에 일은 해야 해서 집에 안 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있어요.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도 늘 이어폰 끼고 도둑 라디오 듣다가 스피커로 빵빵하게 들으니 좋네요. 아, 7월이 끝났는데. 아, 7월에 된 거를 8월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월화 다 쉰다는. 에이, 알아서 하시겠지 뭘. 내가 뭘. 넌 노래나 불러 이수영이. 휠릴리 라일락 서영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대학교.
1: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조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김유라 고잉 홈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 박진영 스윙 베이비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을 판촉물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판촉물로는 우산, 볼펜, 손선풍기, 타월, 방향제 등이 있죠. 자, 한동준의 FM팝스가 홍보를 위해서 판촉물을 만약에 제작하게 된다면 갈매기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판촉물을 추천하시겠습니까?

0: 2026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록세트 노래 The Look이었습니다. 판촉물. 한동준의 FM 팝스가 홍보를 위해서 판촉물을 제작한다면 뭐가 좋을까 하고 여쭤봤더니 많은 대답들이 나오네요. 주로 커피와 관련돼 있는 커피 쿠폰과 관련돼 있는 주로 그런 판촉물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커피 쿠폰은 저희들이 이미 드리고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커피 쿠폰으로만은 안 됩니다. 아 텀블러 0747번으로 텀블러 추천이요. 커피 쿠폰 주시면 담아 마시게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 또 별밤님은 개인적으로 93.9 FM 팝스 로고가 들어간 배지를 갖고 싶어요. 판촉물로 판매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셨어요. 글쎄요. 그걸 사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판촉물로 돌려야죠. 돌리게 되면. 8244번으로 동준님 얼굴로 로고를 만들고 베스트 신청곡 50곡을 넣은 부채가 좋겠네요. 아, 부채. 부채 좋다. 부채. 부채 괜찮아. 이쁜이님도 동준 씨 얼굴이 그려진 부채요. 아, 그건 안 쓰실 것 같은데. 제 얼굴이 있으면 그건 안 쓰실 것 같아요. 8205번으로 뭐니 뭐니 해도 라디오죠. 휴대도 간편하고 전국 어디서나 주파수 잡아서 들을 수 있는 미니 라디오 추천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런 방법도 있네. 그러니까 4254번으로 가장 멋진 판촉물은 커피 쿠폰이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푸하님도 역시 텀블러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7618번으로 옛날 연가 앨범처럼 시대별 베스트 팝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좋은 판촉물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CD를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CD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0075번으로 와 그저 자그마한 그냥 전기자동차 한 대는 어떨까요? 통이 크시네요. 자동차를 판촉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네요.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리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쿨 앤드 갱의 Fresh에 이어서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Earth, Wind and Fire의 Boogie Wonderland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777번으로 FM 팝스 입장 완료. 날이 많이 덥던데 뜨거운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오르셨습니다. 갈수록 이 더위 관련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여름이에요. 근데 이런 여름이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5488번으로 친구를 찾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저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는 4시에 시작합니다. 4시에. 4시에 시작할 때 거기다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761번으로 환갑 넘은 60대입니다. 내일은 여고 동창 친구 모임이에요. 4명인데 생일에만 만나거든요. 날은 완전 찜통보다 더 뜨겁지만 한여름에 태어난 친구 생일 축하해 주러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니 오늘 문득 그 옛날 고고장 롤라장 까불까불 한착다리 흔들며 들었던 노래들이 생각나네요. 그러셨어요. 그 FM 팝스 들으시면 그런 노래들이 그냥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매일 보내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신청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데빈 레이놀스의 태미, 커니 프란시스의 아딜라.

결혼한 딸이 얼마 전에 하루만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멀리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하루만 놀다 간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귀농한 친구 집에 가서 잘 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제 코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 냄새가 갑자기 났거든요. 집에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고 말했더니

딸이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고는 이 집이 진짜 저희 집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있던 꽃무늬 벽지가 요즘 유행하는 그레이 실크 벽지로 바뀌었고, 롤러가 고장나서 서랍을 빼기도 힘들었던 서랍장도 새걸로 교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화장대가 없어서 저는 아무데서나 화장을 대충 하곤 했는데, 예쁜 화장대가 새로 생겼고 그 위에는 여러 화장품들이 구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와락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딸은 제 화장품을 봤더니 날짜가 지난 것도 많고 고장난 서랍장 때문에 제 손이 다칠 것 같아서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어느새 이렇게 어른스러워진 건가 싶어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는 딸이 정성껏 만든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젓가락을 들고 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는 순간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채는 물에 불리질 않아서 당면은 딱딱했고 고기는 너무 짜서 겨우 삼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샐러드는 괜찮겠지 하고 먹어봤더니 아, 소스 맛이 너무 강해갖고 시큼한 맛만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딸을 위해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과한 리액션을 했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제일 큰 생수 한 통씩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마음씨를 생각하니 밤에 잠이 잘 오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새 화장대에 앉아보기도 했고 가만히 있는 서랍장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보기도 했죠. 그랬더니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유, 그렇게 좋아? 아니, 내가 진작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그나저나 우리 딸내미는 언제 저렇게 기특하게 잘 컸지? 우리가 잘 키웠나 봐.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새로 도배된 깨끗한 천정을 보면서 딸을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의 호속성 아이디어 오브 노르스의 노래 Isn't she lovely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선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 네. 제가 제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자식 자랑하려면 밥 사면서 하라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내 자식은 왜 저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괴롭거든요. 그래서 자식 자랑, 특히 자식 자랑이 그렇습니다. 자식 자랑할 때는 꼭 밥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밥은 안 사셨지만 자식 자랑 아주 제대로 해 주셨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저도 딸이 둘인데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아빠 엄마한테 얹혀 살겠다는 그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봐요. 라라님이 아휴 아들이 이 방송 좀 들었으면 돌개바람님이 자랑인 건가? 아 그 딸 없는 전 부럽기만 해요. 음식은 배우다 보면 앞으로 잘하겠죠. 그러셨어요. 아 제가 음식 여기가 일종의 반전이었는데. 급하게 음식을 하려니까 뭔가가 잘 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이해합니다. 집에서는 잘하실 거예요. 긍정킹님이 눈물나는 감동사연입니다. 오랑진님이 할 말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네요. 9876번으로 감동 감동 감동 그 자체 기특한 딸을 두셨네요. 댕구아빠님도 마음이 너무 예쁩니다. 그러셨어요. 김선호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밥을 사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수지 콰트로의 If You Can't Give Me Love.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2: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7: 격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짐 레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칼리 사이먼과 제임스 테일러가 함께 부르는 Devoted to You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0: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황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패션 러시아 테너로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라기 님이 야 선곡 너무 좋아요. 추억도 스멀스멀 떠오르고요. 영원한 날 다람쥐 님이 딸도 딸 나름이 확실합니다. 물론 아들도 아들 나름이고요. 우리 집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요구사항만 너무 많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못한 우리 부부입니다. 아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 왠지. 아니 그래서 자식 자랑 그거 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오늘은 보석성으로 들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자식장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9930번으로 아 역시 딸이 있는 집이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만 있어서 그런 행복감은 느낄 수가 없어요. 따님 잘 키우셨네요. 아까 보석성 사연 때문에 그런 건데 딸이고 아들이고 그냥 다 팔자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주 사는 육지천사님이 지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아 진작에 그랬죠. 진작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예. 자꾸 그 화도 나고 어디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하죠. 돌개바람님도 여름이 두려워요. 이런 날씨가 해마다 계속 이러면. 에휴, 그러니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 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4: 다 된다 더 된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다이안 로스의 Upside Down, 시스터 슬리즈의 He's the Greatest Dancer, 그리고 이어서 Chic 노래였죠. Everybody Dance까지 아주 그냥 뭐 제대로 흔들 수 있는 노래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제제맘님이 시원한 차 안에서 FM 팝스 크게 틀면서 서해대교 건너고 있어요. 휴가차 충청도 한 바퀴 돌고 갑니다. 그러셨어요. 바라기님도 자주 들어야겠어요. 늘 듣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레인보우가 좋은 게요.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담아도 나눠주시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5195번으로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그래도 막내가 가끔 딸처럼 살갑게 하죠. 언제나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제가 약간 딸 역할을 했죠. 뭐 이렇게 살갑게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 뭐 딸처럼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자 노래 두 곡도 이어서 듣습니다.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이 함께 부르는 뮤리 앤드 비스트, 제이크 에반 코와 제이콥 에반 코가 함께 부르는 I See the Light. 이 노래는 라푼젤의 주제곡으로 쓰인 곡인데 이 리메이크 곡입니다. 원래는 이제 맨디 무어가 불렀는데 제이크 에반 코가 다시 불렀죠. 제이크 에반 코는 2000년생인데 저는 이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인가 거기 나왔는데 이 꼬마죠 꼬마 한 10살 정도 됐을걸요. 그때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여튼 저도 그랬지만 그 심사위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노래를 어른처럼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게 되게 홀리하게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때. 뭐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벌써 20대가 넘었네요. 아, 그때 완전 꼬마였거든요.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의 Beauty and the Beast, 잭 에반코와 제이콥 에반코의 I See the Light.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Gareth Gates의 Any One of Us,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양앙사님이 역시 지하철이 제일 시원하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에어컨이 아무래도 지하철 좋죠. 근데 어떤 데는 또 지하철 타도 그렇게 시원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에어컨을 약하게 트는 칸이 있잖아요. 그런 칸에 잘못해가지고 타면 또 더워가지고 그럴 때가 많죠. 1203번으로 회사 퇴사한 지 20년이 된, 어휴, 20년이 돼가요? 일할 때는 FM팝스와 항상 함께였는데 일을 관두니까 낮에 라디오를 안 듣게 되더라고요. 중딩 아들 학원 가기 전에 간식 준비하면서 라디오 켰는데 여전히 좋은 음악, 편안한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럼요. 자주 오세요. 라디오를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 왜냐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노래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카펜터즈의 노래 솔리테어,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도미닉 쿠퍼가 함께 부르는 노래 One of U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동네를 걷다가 분홍색 꽃을 피운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더위에 곧 시들겠거니 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여전히 환하게 피어 있더군요. 이 꽃나무는 바로 배롱나무. 여름에 무려 100일 동안 핀다고 합니다. 그 꽃을 보니까 왠지 용기가 났습니다. 폭염에도 제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배롱나무처럼 우리도 한 주 동안 더위에 지지 말고요. 웃음꽃, 사랑꽃 피우면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SG워너비의 노래 라라라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미조 씨가요 백일홍이라고도 하죠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이 배롱나무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백일홍 맞습니다. 이 8259번으로 배롱나무 꽃은 안동 병산서원이 최고의 장관입니다. 오세요 오세요 적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우와 안동 병산서원의 모습 그리고 이 백일홍 배롱나무 꽃이 멋지게 피어있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예쁩니다. 이 백일홍 100일 동안 여름에 이게 피어있다고 하는데 이 색깔이 말이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게 한번 또 놀라게 됩니다. 꽃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 웃음꽃 사랑꽃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이런 꽃들 피우면서 오늘도 2시간 가요 속으로 함께 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권진경 강변 연가 그리고 안치환 씨의 내가 만일이었습니다. 홍재원 씨가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부산 하늘에 비 내리게 하겠네. 요즘 맞춰서 좀 글을 써주셔야죠. 이렇게 경박하게 불러야 되잖아요. 부산 하늘에 비 내리게 하겠네. 그리고 내가 만일 바람이라면 시원하게 불어주겠어. 태풍은 비껴가고 비만 오길. 안 맞잖아. 예, 오늘 점심 때 부산에 사는 후배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갑자기 서울은 좀 살만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부산은 바깥에 나가면 사우나 들어갈 때의 그 느낌이래요. 그러니 했는데 덥긴 덥습니다. 남양주 마석은 36도입니다. 이종완 씨의 36도 남양주 마석. 그리고 4105님 종로는 37도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도요. 8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고요. 말복은 다음 주 금요일 14일. 이때만 지나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기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조금만 참아보자고요. 한 20일만 참아보자고요. 자, 가요 속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연,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해서 선정되신 분께는요. 덥잖아요. 팥빙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보죠.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신혜숙 씨 6981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손순남 씨가 으라차차 이 노래 듣고 힘내라고 들려주는 거죠. 예,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05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순남 씨. 그리고 외에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더위에 좀 지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만한 날씨입니다. 그래도 힘내시라고요. 이렇게 으라차차 선곡해봤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133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134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십시오.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 연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34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최은영 씨가 점심 먹은 게 부족했는지 더위를 또 먹었어요. 배부르고 멍해요. 아, 왜 그랬어요?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왜 더위를, 왜 불량식품보다 더 안 좋은 더위를. 최은영 씨 멍하시다 그랬는데 좀 그럴만하죠.

해바라기에 뭉게구름에 이어서 물레방아 잊지는 말아야지까지 감상하셨어요. 3695번으로요. 친정 엄마가 뭘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에게 다시 물어보니 엄마도 모르겠다고. 아, 근데 통화 내용이 막 궁금합니다. 엄마 어제 뭐라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니? 예,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청하신 잊지는 말아야지였어요. 그래요, 중요한 것만 안 잊으면 됩니다. 저렇게 잊게 되는 건 다 별거 아니에요. 최영애 씨, 이번 18일째예요. 지인들은 불편하고 힘들지 않냐고 묻는데 이 더위에 호캉스 아닌 병원 병캉스이니 얼마나 좋냐고 했어요. 병캉스라고 했더니 다들 웃네요. 예, 뭐 맞는 말이죠. 뭐 호텔에서 보내는 게 호캉스라고 그러고 뭐 병원에서 보내주면 병캉스네요. 예, 최영애 씨 이렇게 웃어 넘기기는 했지만 빨리 나으시고요. 괜찮으시길. 건강하세요. 이정님 씨예요.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출근했는데 천국이네요. 집에 있는 내내 식구들 밥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휴가 기간에 어디 안 가시고 댁에서 쉬셨군요. 아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식사 준비만 하셨네. 어떡하죠? 이 황금 같은 일주일의 휴가를 그냥 이렇게 보내셨어요. 물론 뭐 값진 휴가이긴 했겠지만 말이죠. 자,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76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부활, 사랑할수록.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욕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장훈 씨의 나와 같다면 이 곡은 최지영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011번으로요. 충남 당진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복권집 사장님이 이 시간마다 가요 속으로를 꼭 듣고 계시더라고요. 몇 번 잠깐씩 접했다가 좋길래 오늘 제대로 듣고 있습니다. 예, 7011님 반갑습니다. 제대로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어젠가요? 주말에 어디 포천 쪽 복권방에서도 듣는다는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행운이 따르는 복권방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7011님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건아들의 노래 젊은 미소, 최정임 씨가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였습니다. 3731님 겨울바다가 생각나는 날씨예요 하셨고요. 김경희 씨도 신청하신 겨울바다. 아, 이 뜨거운 여름에 겨울바다 생각나죠. 아휴, 정말 코끝이 막 차가워서 손끝이 시려서 한 5분 서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겨울바다 생각이 납니다. 아. 자, 이렇게 노래로라도 겨울바다를 떠올리면서 이 더위를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공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창식 씨가 함춘호 밴드 그리고 유리상자 문어의 꿈을 부른 안예은 씨와 함께 진한 낭만과 감동의 무대를 준비합니다. 9월 5일 토요일이고요. 6시에요.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립니다. 송창식의 명곡으로만 채워질 송창식 콘서트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에다가 공연이라고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두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초대권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유우경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양진 형님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1970년생. 1992년 6월부터 93년 11월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둔덕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했던 김양진 형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대 이대대의 통신병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양진 형님은 여수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에 있던 유일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당시 저는 김양진 형님과 동기로 PX병이었는데요. 함께 근무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퇴근 후에도 따로 만나 저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저의 예비 신부와 형님네 가족분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늘 도움을 받기만 하고 제대로 식사 한번 대접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다시 만나서 그 빚을 꼭 갚고 싶습니다.

세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 1970년생이시고요. 92년 6월부터 93년 11월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둔덕에서 망위병으로 근무하셨던 김양진 씨. 여수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서울에 유일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경 씨가 찾고 계십니다. 유우경 씨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4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8122번으로요. 처가댁 식구들과 12선녀탕 계곡에 왔습니다. 장모님이 박승화 씨 목소리가 좋다고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우리 장모님 되시는 분이, 예, 우리 장모님께서 뭐 좀 아시네. 예. 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지금 듣고 계시죠? 모두 모두 좋은 추억들 남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듀스 여름 안에서.

볼빨간 사춘기 여행이었습니다. 442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고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60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분리되는 프라이팬 손잡이가 그거 이렇게 돌려서 끼고 빼고 하는 거 있죠. 그 손잡이가 거실 밥상 위에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걸 TV 리모컨인 줄 알고 누르려고 하네요. 우리 남편 더위 먹었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예. 0586번, 이번 여름 태백에서의 휴가는 제일 잘한 결정이었어요. 다들 폭염에 난린데 이곳은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태백의 휴가. 태백 지역이 좀 어떤 곳,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가요?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많이 알려야 돼요.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막 바람을 맞으면서 있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9095번, 여주는 지금 37도를 찍었습니다. 남편 휴가인데요. 나갈 엄두가 안 나고 겁이 나서 냉동고 파먹기로 했어요. 저녁 메뉴는 함박 스테이크로 정했습니다. 댁에 있는 냉동고 안에 함박 스테이크, 요거 냉동된 제품이 있나 봐요. 그쵸? 맞아요. 이런 거 집에서 녹여서 해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가자마자 더워서 지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로. 괜찮습니다. 송창식 씨의 노래예요. 딩동댕, 지난 여름.

박남숙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라이너스 연. 아, 이 노래도 겨울에 잘 어울리죠.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아, 이런 음악으로 이 더위가 살짝은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양희은 씨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634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보이시죠? 그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6221번으로요. 통기타와 하모니카의 소리,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언젠가 들어봤는데 날도 덥고 오늘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주문을 하셨어요. 옛날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레스토랑 그 웨이터 분으로 이렇게 개그맨이 나오셔가지고 뭐 먹게요 딱 이러는 그런 거 있었는데 나가면서 노세요 그러면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주문해 주신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소리새 바다로 가자. 남보현 씨, 조건과 페이가 함께 부른 Once Upon a Night이었습니다. 광고 전에 들어봤죠?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남편분이 더위를 드셨는지 후라이팬 손잡이를 리모컨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사연. 2060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괜찮아지셨나? 그리고 송창식 씨 공연 티켓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렸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템아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정 씨의 노래 내가 좋아하는 화가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해 여름은 대프리카의 시절이었다가 또 언젠가는 광프리카였다가 올해는 양프리카, 경남 양산이 폭염의 아이콘이 됐네요.

제일 더운 걸로 제일 힘든 일로 주인공이 됐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이 여름과 뜨거운 맞대결을 벌인 진짜 주인공이라는 뜻도 되겠죠. 이제 남쪽 더위가 위로 올라온다니 거기 더위는 반토막이 났으면 좋겠어요. 더위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진짜 좀 실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Earth, Wind & Fire, Boogie Wonderland로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아프리카처럼 덥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처럼 춥고 한반도가 아프리카와 시베리아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운 곳에서 그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서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진짜로 대단하다고 엄지척하면서 여름과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야. 남쪽은 충분히 더웠으니까 이제 우리랑 맞붙자라고 얘기를 해서 더위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온 건 아닌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멋진 여름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한번 그렇게 말해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더울 테니까 고생한 남쪽에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시. 오후 6시의 기온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양산이에요. 양산이 지난주에 41도까지 올랐잖아요. 지금은 35.3도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제일 높은 곳은 합천이네요. 39.4도. 6시의 기온이 39.4도, 산청이 39도, 서울은 36.1도, 부산이 32.8도. 시원한 편입니다. 지금 이 정도만 돼도. 강릉 아주 시원하네요. 29.1도.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더위랑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8월 3일 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리게슨리 Never Gonna Give You Up 들으셨고요. 콜드플레이 BTS My Universe 앞서서 함께했습니다. 여기 전남 광주 광프리카예요. 다른 더운 지역에 비하면 양반 수준이 된 2026년의 여름입니다. 라고 여문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주가 지금 37도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여도 훨씬 더 높은 지역이 있어서 이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죠? 오늘까지 팀장이 휴가여서 대타로 일하느라 유독 오늘은 지칩니다. 실수도 좀 했고 그래도 퇴근길에 저녁 스케치가 있으니까 리셋 완료 라디오 듣고 집에 가셔야죠. 6771님 잘 오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7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8월의 첫 월요일에 와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잠시 뒤에 할 건데요. 저는 오늘 육아휴직 중인 후배를 만났습니다. 만난 점심을 먹고 대단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육아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보다 쉬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실 힘들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는 이렇게 보냈는데 캐치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죠. 매일 코너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턱앤패티, 허니파이. 이어서 아이디어 오브 노스, No More Blues.

놀랐어요. 저의 컬러링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의 닉네임 자체가 댄싱 퀸님이세요. 아, 이 노래 좋아요.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공 잘 살아냈다고 셀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바다님도 아바의 댄싱 퀸을 아주 반갑게 잘 들으신 분들이시고요. 앤디 깁의 I just want to be your everything 앞서서 함께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7704님 자영업자가 됐어요. 가게 오픈한 지 2주째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해요. 휴가인 오늘은 종일 병원 투어. 다녀와서도 컴퓨터로 일하네요. 세상에 쉬운 건 정말 1도 없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1889님 오늘 하루 1분 1초도 안 쉬었습니다. 된장찌개 거리 준비, 꽈리, 고추, 멸치 볶음하고 오이지 무치고 호박잎 쪘는데

강된장도 안 빠뜨렸어요. 그 와중에 페트병 구멍 내서 화분에 하나씩 꽂아주고 숨가쁘게 캠핑 휴가 준비 끝. 강릉으로 달리는 중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들으셨고요. 앞서 들은 노래는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Goodbye Sadness였습니다. 7704님이 자영업자 가게 오픈한 지 2주째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인의 역북동에서 새로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실수 연발인 부부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은 주민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1889님은 캠핑 가서는 1분 1초 쉬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꼭 마음껏 좀 마음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다가 꼭 쉬면서 즐기다가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함께 했고요. 6시 44분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십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씨가 이 노래를 불렀네요. Yesterday 함께 듣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부드란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울진의 은어다리 근처에서 캠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선 캠핑팀도 함께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전 해변 캠핑장에 있는 모든 캠핑족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1889님이세요. 와, 캠핑장에서 음악 틀어놓으면 옆에서 뭐든 나 이걸 다 들을 수 있겠군요. 엘튼 존의 유어송 1부 끝곡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조지 에스라의 부다페스트 들으셨습니다. 부다페스트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부다페스트에 집이 있대요. 거기에 감춰놓은 보물도 있고 뭐 금세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뒤로 할 수 있다고. 그 사랑 노래예요, 그냥.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휴가도 없이 오늘 열일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2열, 7열 상을 주고 싶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지금 매콤한 불닭을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하신 내가 최고의 아님. 5856님도 오늘 휴가를 하셨거든요. 휴가 첫날보다 37도인데 안 나가서 오히려 다행인 걸까요? 근데 시원하게 먹으려고 만들었던 오이 냉국을 시원하게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시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지금 찜질방 가는 길입니다. 2열 7열입니다 하시면서 주셨는데 더우나 찜질방 가면 또 그렇게 시원하다면서요. 얼음방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뜨거운데 차가운데 이렇게 오며 가며 하면서 또 더위를 식히기 오히려 2열 7열 찜질방이 좋다. 저 몇 번 들었어요. 올해 여름에 캐치님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좋다고. 잘 다녀오시죠. 7시 저희는 2부 시작했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와 주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듀란 듀란 A View to a Kill 들으셨고요. 킨의 Everybody's Changing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대단했죠. 그 날씨 속에 얼음물과 수박을 먹으면서 야외에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지척 해주었는데 정말 대단해서 해준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 생각이었을까요? 1020님이 주셨거든요. 그 반대 생각은 어떤 걸까요? 아니 오늘 같은 날 어쩌자고 밖에서 테니스를 쳐? 이런 아니 어쩌자고 그러셨어요. 1020님 괜찮으세요? 1020님은 괜찮으셨나 봐요. 수박과 얼음물이 있어서 예,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와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1020님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게요. 어젯밤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요. 오늘 아침 일찍 병원에서 남편이랑 종합 건강검진 받고 다시 귀가하는 길입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한숨씩 쉬고 쉬엄쉬엄 내려가는 중이에요. 벤타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휴가 기간에 건강검진 받으러 이제 가신다는 얘기를 저도 그 사연 받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꽤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큰 일을 정말 중요한 기간에 시간 내서 이 휴가 기간에 하시는 거죠. 괜찮으세요? 예, 내려가는 길 하룻밤 1박 2일로 큰맘 먹고 오셨는데 안전하게 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벤타블랙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강릉은 28도예요. 시내에서 방송 듣습니다. 지키리님이 주셨는데 아까 강릉이 그 30도 지금 다 넘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20몇 도, 예, 지금 28.4도더라고요. 강릉이 시원한 편입니다. 지금 가장 시원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니까 24.6도를 보이는 대관령이 있습니다. 동해가 27.8도. 오늘의 대단자님도 강릉으로 캠핑 가신다고 휴가 맞아서 하셨는데 여행지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피서? 예, 피서 가시려면 강릉, 대관령 이런 데로 떠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7시 18분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노라 존스의 뉴욕시티 준비했고요. 이어서 에릭 클랩튼입니다. 레일라.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베인테 야니오스라는 제목이에요. 20년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베인테 야니오스 들으셨고요. 앞서서 앨리슨 크라우스, 시스터 로제타, Goes Before Us 보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금요일 저녁에 지난주에 저 대구에서 서울로 왔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동안 성수동, 논현동, 사당동을 돌아다니며 서울 구경했어요. 핫플은 역시 성수였어요. 8289님께서 지난주에 오셔서 주말을 서울 구경하시면서 보내셨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레드벨벳. 레드벨벳의 공연을 와 사람 엄청 많거든요. 줄 서 있는데 여기 같이 서서 보셨을 것 같아요. 서울 구경 재밌죠. 저도 서울에 안 사니까 서울 구경이 진짜 재밌어요. 올해 여름 휴가로 저도 서울 구경했거든요. 2박 3일 서울 구경. 서울 시민에게 서울은 생활 권역의 느낌이지만 다른 지역민들에게는 서울이 충분히 여행지 느낌이 나죠. 즐거웠습니다. 저도. 4455님은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두 손이 여유롭습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휴가의 마지막 날인데 이분이 뭐 하셨냐면 다음 휴가지를 예약해 두셨어요. 그래서 손꼽아서 휴가가 다가올 날짜를 기다립니다 하셨는데 이러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어요. 휴가의 마지막 날은 늘 섭섭하고 또 다시 좀 기대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다음 휴가를 휴가지를 선정해보라고 그리고 예약해보라고 그러면 정말 또 다른 기다림으로 굉장히 좋다고. 다음 휴가는 언젠가요? 내년 여름인가요?

아니면 올해 겨울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다음 여행을 딱 집어두고 기다릴 게 있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The Lonettes의 Be My Baby 준비했고요. 이어서 Maroon 5, Moves Like Jagger.

저는 오늘 여름휴가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는 장모님이랑 아내랑 처형과 함께 2년 만에 다시 삼척의 작은 바닷가 민박집을 찾았거든요. 민박집 노부부 어르신이 정말 따뜻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양파랑 감자, 각종 채소를 하나를 챙겨주셨고요. 밭에서 갔다 와서 마당 앞에 큰 가마솥에 쪄주신 찰옥수수에 그 구수하고 달콤한 맛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6486님. 딱 이게 제가 아주 아주 어렸을 때 왜 바닷가에 민박집에서 보낸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여행이랑 굉장히 닮아있네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군요. 어르신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민박집 손님들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아주 흐뭇하게 잘 다녀오셨다고. 저는 오늘 27주 된 우리 딸 도리의 입체 초음파를 찍고 왔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 누구를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사진을 보는 순간 우리 도리랑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벌써 만날 날이 기다려져요. 남은 80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도리의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라고 4626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두 분과도 커피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을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곡입니다. 조니 미첼, Both Sides Now. 오늘은 박재철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더워 덥지 가 아니고 아 뜨거워라는 비명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마치 술도 고른 사람처럼 시뻘건 얼굴로 오늘도 하루를 버티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더위 먹은 트럭이 길가에 퍼져 있고 녹아내린 체력은 자꾸 얼음물을 찾게 되죠. 또 어떤 지금 폭염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열대야, 비록 열대야가 버티고는 있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사 나누기, 추억 나누기, 또 음악 나누기로 10시까지 함께해요.

0: 원래 진추와 아비의 곡이죠. 영화 사랑했었나 주제곡을 오늘은 조건과 페이의 음성으로 Once More Night 들으셨습니다. 와, 제주도에 가 계시는군요. 내일을 위해님 부럽습니다. 지금 피서지에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신 분들, 특히 이 공사 현장 철근 위를 걸어야 했던 분들도 계실 테고, 용광로 앞에서 쇳물을 날라야 하는 분도 계셨을 테고, 또 하루 종일 방학 맞은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너무 애쓰셨죠. 한없이 힘든 고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까이거 길어야 얼마나 가겠어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연일 35도, 37도, 38도, 뭐 40도를 넘어가는 그 온도계를 보면서 마음도 몸도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금방 따온 상추도 삶은 것처럼 타들어가서 못 팔아. 어떤 시장통 할머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던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겪은 우리 여름 표류기 한번 나눠보죠. 덥다 덥다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일터도 있더라 하는 얘기 나누면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또 더 위로를 받으셔야 할 분들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시원한 화장품, 또 맛있는 간식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9390, 문자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충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이 무더위를 버텨내고 이겨내는 당신 정말 짱입니다. 뚱이 임주빈님 청해 주신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그리고 사랑의 뚜엣 김재성 안혜경이 노래했죠. 영상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저희 아파트 지금 정전됐어요. 보행의 행복님. 그러면은 뭐 에어컨도 선풍기도 아무것도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서 레인보우로 방송을 들으시면 겨우 그건 들으실 수 있겠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고. 또 음효시님은 어지럼증이 온열질환 증상 맞죠? 맞습니다. 어지럼증, 그 다음에 미식거리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거, 이거 다 온열질환 증상 맞습니다. 집에 와서 팥빙수 한 사발 먹고 회복 중이에요. 얼른 회복하셔야겠습니다. 상록수님은 이제 8시면 어둑어둑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낮 같았는데. 그러게 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보면은 밖이 훤했거든요. 근데 한 열흘 전에는 이렇게 노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보니까 노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새 그냥 노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뭐 휙휙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뭐 이제 가을 오지 않겠어?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든 우린 이겨내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불 거예요. 우리 텅 빈 마음님은 혼자 집에 있으려니 에어컨 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이고, 얼음팩 하나 목 뒤에 두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형남님 9498번으로 청해 주신 곡 사마고장입니다. 죄에게.

와, 상상만 해도 막 너무 상큼하죠. 노란 빛깔 레몬트리. 박혜경의 노래 1040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원래 Fool's Garden의 노래죠. 박혜경 씨가 아주 예쁘게 노래를 잘 불러줬어요. 또 작은 거인님 8083번으로 산울림 내게 사랑은 너무 써. 그리고 눈꽃송이님이 NRG의 히트송을 청해 주셨는데 그 히트송을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23년이나 됐더라고요. 발표한 지. 계속 뭐지? 근데 보니엠의 해피송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예. 또 사마고장 저희에게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 들으면서 안녕 함수과 김현주 행복한 동행 출첵이 오늘로 2000회 되는 날이다. 제주는 물과 몸의 폭염이 연일임수다. 수고함수에 제주에서 김상재 삼촌이 보내오셨습니다. 아, 상재 삼촌. 개미 안녕하오까? 같이 인사해야죠. 근데 그렇게 폭염이 연일이니 아이고 어떤 화면이셨을까? 서울은 지금 보니까요. 목동은 현재 33도를 기록하고 있고 제주는 그래도 나아요. 28.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더 더운 상태예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2000회 되는 날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4285번으로 인생 2망으로 회사 조경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조경팀 일과는 회사 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인데 어찌나 잡차가 잘 잡채래. 저도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잡초가 어찌나 잘 자라는지 예초기를 돌리다 보면 모터 열기 때문에 그냥 온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땀이 비오듯 하고 전기 송풍기를 등에 메고 있으면 그 또한 모터 열기로 등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땀이 비오듯 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실감합니다. 오전 8시에 일과를 시작하면 10시가 되기도 전에 파김치가 되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러게요. 참아내야죠. 뭐 버텨야죠. 조경팀 동료들하고 드시라고 약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힘내십시오. 뭐 그냥 온열 질환 상태에서 뭐 사실 입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함께 드시면서 따뜻한 달달한 약과 드시면 조금 힘이 나지 않을까? 지금 4285 우리님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양길환님 8925번으로 정해주신 패티김입니다. 살짝이 없어 예.

아내하고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아내가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서요. 사실 저도 혼자 살고 싶었고요. 서로 존중 아래 각자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저는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황금 나이 50대 잘 보내서 60대에 맞이할 거예요. 여보야,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는 하면서 살자. 불비님.

0: 와.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사랑 안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관심은 갖되 간섭은 하지 말자 뭐 그런 뭐 얘기도 될 테고 멋진데요. 그래요. 먼저 우리 불비님이 김현주 행복한 동행에서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아내에게 탁 토스해드리면서 잘 있지? 하고 예, 안부를 전하시면 좋겠네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백지영 사랑하네 재창님 또 321번으로 청해 주셨고 블랙테트라 구름과 날 7944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운전하는 남편이 지금 목청껏 따라 부르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구름과 날 따라 부르셨던 거죠? 행복한 사람님. 더 행복하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패튀김 살짝이 없어. 예. 세 곡의 음악 들으신 지금 시각 8시 49분 막 지났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소리 질러!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한대수 선생의 I Surrender. 이 한대수 음악 인생 40주년 기념 앨범인데 Rebirth 중에서 한 곡을 골라봤거든요. 이 노래 가사를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죠. 저도 다시 한번 가사를 들어보고 싶은데 I Surrender. 이게 참 음악하시는 음악의 거장인 한대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시니 어떤 내용일지 우리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2부에 얘기 다시 나누기로 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0: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참.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찬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심현일님 그리고 우리 주진님이 좋아하는 종찬 오빠의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청해 주신 곡 함께했습니다. 아까 1부 끝곡으로 우리 한대수 선생의 음악을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야, 신박하다 해서부터 노래 무서워요. 왜 그래요? 막 그러는데. 아니, 가사를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I surrender. 난 항복한다. 그래서 무슨 노래일까? 어떤 가사일까? 했더니 얼마나 삶에 지치고 힘에 겨우면 나는 졌소. 아무리 해도 헤어날 수가 없네. 항복했어. 못 살겠어. 빚더미에 올라앉고 고시원에 입학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음악으로 정말 신박하게 표현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과연 한대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도 일부 끝곡을 아주 잘 들었는데 여러분도 즐거우셨다고 고맙습니다. 근데 무섭다 그러신 분들은 무서워할 곡은 아니에요. 아, 지난번에 네, 그 도서출판 더블북의 나태주 시인의 그 책을 선물로 드렸잖아요. 너를 아끼며 살아라. 네, 이번에 우리나라 독자와 한글을 배워서 한국어로 시를 읽는 해외 독자들을 위해서 짧지만 울림이 강한 시 140여 편을 모은 너는 별이다 책이 나왔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는 별이다.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네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네가 별이 되어라. 이런 내용인데 그 책 뒤편에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일본인, 중국인 뭐 그 외 여러 나라 분들이 이제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뭐 선생님에 대해서 그 너는 별이라 감상문이랄까? 네, 그런 거에 있는 재미도 좋던데요. 그래서 세계 많은 독자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 한글로 직접 우리의 시를 읽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 나태주 시인의 꿈이 한 발 더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선집 너는 별이라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으로 나태주 또는 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레인보우로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은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최은숙님, 또 2691번으로 방주연의 그대 변치 않는다면 흉내 많이 냈었죠. 어릴 때. 또 황유리님 5533번으로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또 9992번으로 장계연 나의 20년. 이 노래는요. 1977년에 발표됐으니까 딱 1년 모자란 50년 된 곡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언제 20살이 되지? 막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와, 우리 혼자가 아닌 나님이 휴가차 경주 왔는데 낮에는 폭염에 시달렸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 너무 예쁘네요. 사진 하나 올릴게요. 사진을 찍어 올리셨거든요. 정말 이쁘다. 여기가 어딜까요? 경주면은 글쎄 동궁과 월지일까요? 예전에 그 안압지라고 불렸던 그곳. 조명이 기가 막힌데요. 그리고 또 막 너무 멋지다. 이 초록이 조명으로 인해서 더 막 빛을 발하는데 그림이 너무 아름답네요. 요 초록도 저희 인별그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인데 휴가차 경주에 가셨군요. 예, 걸어다니시다가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5882번으로 오늘 차 안에 라이터를 뒀었는데요. 터졌어요. 저런. 화재가 안 나서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러게 화재가 안 났어요. 가슴이 벌렁거려 혼났습니다. 차 안에 절대 라이터 두지 마시고 내릴 때 꼭 확인하세요 하셨는데, 정말 차 안에 요즘 같은 때 라이터뿐만이 아니라 캔음료, 뭐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것도 절대 두지 말라 그러죠.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라셨겠어요. 들국화의 노래 찬균님 3956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내가 찾는 아이.

대우님이 아따 옛날 생각나네. 이 노래 나왔을 때 대우님이 몇 살이셨을까요? 아마 이 노래가 장계현 씨 나이 20년보다 더 오래 전에 나온 곡이 아닐까? 최병걸님의 노래 금수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와, 옛 노래 참 오랜만에 듣는 노래 너무 신나네요. 우리 여우님, 또 김범수 하루, 권호정님, 민수님 622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아려요. 우리 미영님. 또 기완님.

마음이 이광조 오늘 같은 밤, 또 들국화 내가 찾는 아이 들으면서 유리가면님이 아, 이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요. 내가 찾던 아이들 어디서 뭘 하고 지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진짜 궁금해지죠. 내가 찾는 아이. 어? 진짜요? 최병걸님의 난 정말 몰랐었네가 나의 20년보다 1년 늦게 발표된 거네요. 어, 더 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이 노래는 1978년에 무엇을 하셨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으셨겠네요. 아이고 그나저나 1017번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백수 탈출을 했습니다. 덥다고들 난리인데 저는 꽉 찼던 캥거리 앞주머니가 텅 비어서 정말 시원해요 하셨는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김미성입니다. 그래도 떠나간 따님을, 아니 떠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캥거리 주머니를 튀어나간 따님을 아쉬워하면서 아쉬움 전해드릴게요.

오늘따라 잊고 있었던 노래들을 많이 들으셨다고요. 동호님 고맙습니다. 윤수일 사랑만은 않겠어요. 0760번으로 또 이정희 그대여 7944 김미성 아쉬움 이렇게 여러분 신청곡으로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0: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서울 사이버 대학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전주가 참 좋죠? 조규만 다 줄 거야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김현주였고요. 내일도 건강하게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0: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차가운 음료를 담은 컵을 가만히 두면 컵의 바깥쪽에 투명한 물방울이 맺힙니다. 컵 안에 물이 새어나온 게 아니죠. 공기 중에 보이지 않던 수분이 차가운 표면을 만나 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루의 열기가 가라앉은 밤이 되면 하나둘 선명하게 맺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애써 침착하고 또 차분하려 했다면 밤에는 단단히 여며두었던 것들을 풀고 꾸밈 없는 날에 투명하게 고요히 맺히곤 하죠. 밤이란 그런 시간인가 봐요. 8월의 첫 월요일을 지나 보내면서 지금 내 마음에 맺힌 것은 무엇인지 잠시 들여다봐도 좋겠네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3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주말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8월이 됐네요. 8월의 첫 월요일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에서 컵에 맺히는 물방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가운 표면을 만나야 모습을 드러내는 이 공기 중에 수분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순간에 만나야만 선명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하루의 열기가 가라앉은 지금 이 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에도 좋은 시간이죠.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네요. 안도성님. 이게 약간 과장이 아니고 정말 가마솥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 요즘 날씨예요. 이렇게 딱 밖에 나가면 이렇게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 입에 물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딸셋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엄청 더운 하루였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현재 기온이 31도네요. 와, 밤이 돼도 전혀 식지 않은 이 대지가 잠 못 들게 하는 건 아닌지 음악으로 조금 마음을 시원하게 온도를 내려드리고 싶네요. 몹시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 다들 잘 챙기시나요? 수련회 왔는데 수십 년 만에 에어컨을 밤새 틀고 잘 자네요. 이렇게 더운 여름 물방울이 또르륵 떨어지는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님 잘 오셨어요. 일주일 휴가 받고 오늘 출근했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쉬시다 출근하면 어떠세요? 다들 힘들지 않으실까요? 또 여름이라서 아마 더 지치고 그러기 쉬운 날들인데 그래도 금세 적응하실 겁니다. 내일쯤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애쓰셨어요. 오늘 시그널 음악 들으니 옛 추억들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처음으로 사연 보내는데 오늘 힘들었던 일들이 옛 추억에 묻힙니다. 좋은 음악 끝까지 잘 들을게요. 995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4835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예요.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넘나간 거라고 대절했으면.

사진을 찍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감탄하고 평소와 다른 시간표 속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 하지만 올여름은 유난히 더워서인지 막상 큰맘 먹고 떠난 여행지에서 숙소 밖을 아예 나서질 못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쏟아지는 땡볕이 무서워 돌아다니는 대신 에어컨 아래에서 하루를 보내고 카페와 숙소만 오가다가 그렇게 3박 4일, 4박 5일의 일정이 끝났더라는 것. 처음에는 근사한 숙소에 가지런한 침구와 누군가 말끔하게 정돈해둔 공간이 좋았지만 그래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익은 우리 집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여행 내내 묵혀둔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며 소파에 누워 기다릴 때도 그 시간이 참 편안하다 했다. 얼마나 좋으면 소파나 침대에 몸을 뉘었을 때 이런 말이 절로 나올까. 아, 역시 우리 집이 최고다. 밤의 끝자락에서 여행이 좋은 이유는 떠나 있는 동안 그 사소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줘서는 아닐까. 돌아올 곳이 없으면 방랑이고 돌아올 곳이 있으면 여행이라고. 여행의 완성은 결국 근사한 풍경이 아니라 다시 열게 될 현관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빈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전람회, 김동률이었습니다. 여행.

7798번으로 청해주셨던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옥상달빛이 부른 달리기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캠핑장에서 꿈은 듣는다는 사연을 그동안 들으면 매번 부러웠습니다. 저 캠핑 왔어요. 섬 투어 중인데 지금은 통영 해간도 섬에서 듣고 있습니다. 일상 탈출에 이 더위도 이겼어요. 좋아요. 산의 여신님. 닉네임도 범상치 않으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산의 여신님은 그 밑에 사연이고 이 사연은 448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와, 이 더위의 불멍.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그래도 여행지라는, 내가 여행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산의 여신님은 이 시간에는 청취가 힘든 시간이라 조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분도 캠핑러 맞으시네요. 늦깎이 캠핑러입니다. 응? 아, 제가 아까 사연이랑 섞어서 읽어드렸네요. 섬투어 중이신 분이 맞아요. 네, 통영 해간도 섬에서 듣고 계시다고. 일상 탈출에 더위도 이겼습니다. 4482번으로 또 캠핑장에서 듣고는 계신데 불멍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9891님. 오늘 지인과 광명 동굴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바깥 날씨는 35도인데 안은 12도라니 너무 신기했어요. 보내주셨고, 아, 맞아요. 여름철에 동굴 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죠. 오늘 제 티셔츠에서 나는 땀 냄새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진 하루였습니다. 기훈님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지. 저도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 편이어서 이 계절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749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리즈의 노래입니다. 그댄 행복에 살 텐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관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그래 알고 있어. 나 이해하게.
8: 창문 1378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네요. 강타의 그해 여름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0: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일홉의 신일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월요일 많이 덥다 못해 뜨거웠던 오늘 하루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나갈 걸 아는데 하루하루 조금씩의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일 아침도 오늘 아침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겠지요. 093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만큼의 용기. 어제의 일을 가져와서 후회하지 않고 또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딱 오늘만큼 네,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이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 쉽진 않네요. 요즘같이 덥고 힘든 계절에는 특히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0: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1405번으로 청해주셨던 임창정의 이미 나에게로, 양파의 아디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포지션의 나 너에게 였습니다. 더운 여름, 이 더위를 이기게 하는 음악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잘 들어요. 시원한 설레임님 보내주셨고요. 아, 많이들 더우시죠? 게시판에 덥다는 이야기가 가득하네요. 이게 좀 밤이 되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아, 이제 살 것 같다 이래야 하는데, 밤에도 열이 식지 않으니까 더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바로 40번으로는 저는 꽝손인가 봐요. 이번 주말 지방 출장이 있는데 제가 걸렸네요. 다섯 명이서 사다리 타기 했는데 제가 걸려서 출장 가야 해요. 생일날 출장 가려니 슬픕니다. 아, 생일이시구나.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경품은 이런 건 없는데 뭐 하기 싫은 거 걸리는 건 진짜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너무 공감합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시고 또 막상 가보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또 좋은 일들이 또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잘 다녀오세요. 학원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엄마의 20대 초반대 노래를 같이 들으며 열창하는 엄마가 신이나 보인다며 웃는 늦둥이 딸과 이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541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엄마의 젊은 시절, 20대는 저랬겠구나. 신나게 노래 따라 부르는 모습 보면서 상상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소라의 노래예요. 첫사랑. 첫사랑.

운동선수인 동생 자취방에 와서 삼시세끼 밥해주고 먹고 싶다는 빵 사러 1시간 거리에 다녀온 21살 언니입니다. 너무 덥네요. 엄마 아빠는 지금 휴가 맞이 여행가 계실 텐데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실 거예요. 나 내일 데리러 와 라고 전해주세요. 제로 이사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언니가 21살이면 동생은 몇 살인 걸까요? 부모님 마음이 돼서 흐뭇하게 읽게 되네요. 저런 자매를 자녀로 둔 부모님은 참 흐뭇하고 좋으시겠다. 언니밖에 없네요. 삼시세끼 밥도 해주고 빵 사러 1시간 이 더위에 1시간 거리에 또 사러 갔다 오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9079번으로는 방송을 들으며 공원 산책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시원한 거실 안마의자에 누워 이 방송을 듣고 있네요. 거실 가득 채우고 있는 음악이 에어컨 바람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이신전심 부창부수 뭐 그렇다고요. 사연 계속 소개되길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소라의 첫사랑 그리고 이소은의 노래였습니다. 키친.

넌 나의 비타민 님이 청해 주셨어요. 서태지의 테이크 5였고요. 더더의 딜라인 그리고 김사랑의 필링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저 오늘부터 휴가예요. 근데 지금은 강의 듣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10월에 있을 시험 대비반 수업 듣느라 휴가 첫날이라도 수업 듣고 있으니 뭐 쉬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꿈음을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참 오늘은 군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도 나왔어요. 제 휴가 기간 동안 아들도 2박 3일 휴가라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출근 안 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여유가 엄청 많아지는 밤이라 좋습니다 하셨어요. 소수님 휴가인데 더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하시고 또 아드님과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셔야 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걸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꿈과 10시 라디오 시작할 때 한강으로 출발해서 닭꼬치 하나에 콜라 한잔 하고 얼른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라디오 들으며 갈 수 있어 기쁩니다. 방송과 함께 안양집에 딱 도착할 듯해요. 즐거운 시간 감사해요. 8501님 도착하셨을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로로의 노래예요. 영영.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1: 방금까지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던 대학생입니다. 저희 자매 얘기가 나와서 놀라서 사연 보내봐요. 저는 지금 20살이고 언니는 21살.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진심을 전해봅니다. 언니 오늘 삼시세끼 챙겨줘서 고마워. 다음부터는 레시피 좀 보고 요리해줘. 고맙다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네, 자매가 맞네요. 그래도 얼마나 언니를 애정하는지가 느껴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 432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윤상의 너에게.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허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 동안 극장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새롭게 선보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누데이는 호평을 받으며 개봉 5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있습니다. 천만 영화를 기록한 파묘보다 빠른 속도라고 해요. 영화 호프도 주말을 기해 400만을 기록했는데요. 뭐 예매율은 좀 주춤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N차 관람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개봉하는 오디세이 팀의 방한 소식도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 맷 데이먼은 가족과 다 함께 프로야구 경기를 직관해서 환호를 받았어요. 이번 주도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이죠? 이럴 땐 멀리 갈 것 없이 그저 시원한 영화관에서 시네마 바캉스를 즐겨도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최강의 영화음악도 내 손 안에 작은 영화관이 되어드릴게요. 달궈진 시간도 마음도 잠시 내려놓아 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최강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Sing Together, Sing 2 중에서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였습니다. 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어제 양산은 42도가 넘는 역대 최고의 온도를 찍었다는데 8월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캡틴 코리아님. 아, 그렇군요.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남부지역은 정말로 40도를 넘어선 곳들이 많대요. 와, 40도라니. 이 더운데 근데 한국을 찾아서 열일하는 오디세이 팀도 연일 화제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첫 내한이라고 하죠. 벌써 SNS에 익성동 카페에서 봤어요 하는 목격담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은 제가 궁금하실까요? 저도 휴가를 갔다 오진 못했는데 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얼굴이 쫙쫙 피셨더라고요. 능률이 오른다면서. 저도 휴가일까요? 주말에 잠깐 그 제가 들어가는 연극팀과 함께 MT 다녀왔어요. 양평에. 그래도 물에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말 보낸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화, 주말 동안 본 영화, 또 영화 얘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 또 힘내서 한 주 시작해야죠. 저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와, 마치 뭐랄까 열기를 다 녹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좋네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중에서 미래의 기억. 앞서 들은 곡은 제목만으로도 참 시원해지는데요. 그린 파파야 향기에 흐르던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아, 요새 본 달빛이 많이 많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요새 달 보셨나요? 달 너무 아름다워요. 붉은빛 굉장히 크고 되게 오묘하던데요. 아무튼 그린 파파야 향기 트라난 홍 감독의 데뷔작 오래전 영화지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억나시나요? 그 특유의 정적이면서도 투명한 미장센이 은근히 설레게 했죠. 최근 선보인 프렌치스프에서도 비슷한 결이 느껴졌는데 네. 주말 동안 영화들 많이 보셨네요. 역시 최고의 피서는 네, 영화인가요? 아, 근데 저는 주말이면 주말이고 더우면 막 콩국수, 냉면 이런 거 엄청 먹으러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두부집 하는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 더워서 콩국수 먹으러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전부 집에 그렇게 누워 계실 거예요? 또박이님, 주말에 동경이야기라는 영화 봤는데 좋더라고요. 댁에서 보셨군요. 1953년도 영화인데 공감이 될까 싶었는데 70년이 넘게 차이가 나지만 현대시대랑 사람 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 부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오, 되게 궁금한데요. 맞아요. 사람 사는 거 다르지 않죠. 네. 7월의 무기님. 시네마 바캉스 최고예요.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서 어제 스파이더맨 보고 왔어요. 피서지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봄날의 쌀님은 어제 에버랜드 가는데 차가 하나도 안 밀렸어요. 아, 그래요? 가서 재밌게 놀고 온 가족이 잘 구워져서 왔네요. 피부가 따끔따끔. 아, 좋겠다. 정말 피서다. 이런 느낌. 차가 안 막혀서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다. 김민숙님, 안녕하세요. 해운대는 불볕 더위입니다.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호프 보러 가야 하는데. 거기에 사시나요? 사시면 좀 정말 더위가 더 확 느껴지겠네요. 피서라면은 그 찌는 듯한 또 더위 속에 또 시원한 음료수 사러 다니고 발이 뜨거워서 모래바닥을 딛지 못하고 이런 게 또 피서 맛이잖아요. 남현서님, 강디 주말 동안 유튜브에 올려주신 운동 해봤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하잖아요. 거기에 8월 동안 그 제가 매니저님이랑 요새 다니거든요. 네, 한 달 저랑 같이 다닐 매니저님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보내고자 저희 피서도 못 가고 일하는데 이열치열?

네. 뭐라도 얻어보자 해서 복근 만들기 챌린지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제 강요는 아니고요. 서로 너무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 레시피라고 해야 될까? 네. 그 이제 보고 따라할 만한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요동작, 요동작, 요동작 3개 정도. 우리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8월 동안 같이 하자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틀 동안 전 두 세트까지밖에 못했어요. 4세트를 해야 하시는 강디 정말 존경스러워요. 백가족들이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엄청 화내던데요. 아, 그거 참고 해야 되는데 참고서 이 그랬어요. 네, 이게 또 억지로 해서 며칠을 딱 쌓아놓으면 그게 아까워서 그 힘으로 계속하게 되거든요. 다시 도전, 도전, 도전.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동작인걸요. 화이팅.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1992님 신청곡.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신청곡을 듣고 싶어요. 라라랜드의 Another Day of Sun 신청해봅니다. 했는데요. 찰떡 콩떡이네요. 라라랜드 중에서 Another Day of Sun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들으신 곡은 그리스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은 네, 마티스 프림 중에서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였습니다. 엘리사벳님 신청곡이었어요. 주말에 티모시 살람의 주연의 마티스 프림을 봤어요. 엔딩곡이 저희 어릴 때 유행했던 곡이더라고요. Tears for Fears의 곡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띄워드렸고요. 이누맘님도 마티스 프림 너무 좋았어요. 티모시 살람의 너무 매력적입니다 하셨어요. 어제 딸과 함께 스파이더맨 봤는데 영화관이 꽉 찼더라고요.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그 느낌 참 좋았습니다. 영화 많이 보시네요. 오디세이도 기대 중이에요. 네, 별하나님도 티모시 영화네요. 지금 여름과도 잘 어울려요 하셨습니다. 네,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이 곡도 참 들으니까 이 계절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그리스 중에서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You are the one that I want 였습니다. 네, 강희님 흔적은 남기지 않아도 찐 청취자입니다. 그런데 강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에어컨 고장으로 실내 온도 35도, 주방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속에서 식사 준비하는 저 대단한 것 같아요. 힘 좀 불어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909님 아이고 너무 고생이시네요. 얼마나 습하고 축축할까요? 이 너무 고생이시다. 선풍기는 지금 있으신 거죠? 그거라도 있어야 해요. 위로의 선물을 안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소식만으로 조금 시원해지셨을까요? 네, 화이팅. 빨리 고쳐야 될 텐데. 베타고님, 오늘부터 휴가인데 만화님 명을 받아 화장실 곰팡이 제거 락스 청소 시작합니다. 2시간 전에 온 벽에 락스 뿌려놨고요. 이제부터 체험 들으면서 솔로 문지를 거예요. 2시간 전에 뿌려놨으면 잘하셨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엔 청소 끝.

할수 있겠죠? 저희 휴가 1일차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또잘 검색해 보시고 뿌려 놓으셨겠죠? 그 곰팡이 제거제 칙칙 이렇게 된거 뿌려 놓으신 거죠? 그거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거 몰딩이라 그러나? 그런데 많이 곰팡이 쓰잖아요. 거기에다가는 키친타월, 아, 티슈, 티슈.

8922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시험관 끝에 임신 확인했어요. 임신 초기라 장거리 육아는 못 가고 서울 근처 두물머리에 남편과 여름 휴가차 바람 쐬러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첫 초음파 찍으러 가는데요. 더운 날씨에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이동현 씨 고맙고 뱃속에 우리 딱복이 딱복이요? 딱복 좋아하시나 보다. 와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만나자. 요즘 딱복 너무 예쁘던데 그렇게 예쁜 아가 만나자. 얼마나 예쁠까요? 그나저나 두물마리 근처 저 어저께 운전하다가 너무 위험했는데 거기 길에 그 저녁 때는 안 그랬다 그러던데 너무 늦게 오면은 그 안전바가 어떤 골목에 아니 골목이래 그 회전구 구간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전바들을 해놨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도로 공사 때문에든지. 그래서 저의 전에 선발대로 오는 팀들은 그 안전바가 안 내려왔다 그러는데 저는 새벽에 그 저는 급정거를 해서 넘어왔는데 어떤 친구는 급정거를 해서 안전바가 안 열려서 돌아왔다 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끽 쓰는 사람들 너무 놀랬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던지 그 또 임신 초기시고 또 하시던데 좀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서행하면서 또 적정 속도로 잘 살펴보면서 꼭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류 베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 초대합니다.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예요. 시사회 날짜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밴디트 중에서 컬처클럽 카마 카멜레온

0: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휴먼 리그 Don't You Want Me까지 들으셨죠? 네, 맞아요. 또 와일드 싱이 넷플에 OTT로 올라와서 또 집에서 보기에 지금 또 딱 아니겠습니까? 못 보신 분들 신나서 보시고 너무 재밌다면 또 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네, 집에서 보기에는 더더더 재밌죠. 또 오정세님에게 또 다들 한 번 더 빠져드시겠네요. 그 김에 또 저 유튜브도 한 번씩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영사배.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근데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네, 갑자기요?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100년 후에는 달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우신 거죠, 지금? 네, 체험 강디와 함께해서인가 체감온도 10도 정도 하락이라고 하셨네요. 네, 또박이님, 안 읽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행복 완충, 강디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이영훈님.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보내다 보니까 아쉽네요. 네. 오늘 또 이 곡 띄우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얼른 만나요. 와일드싱 중에서 최성곤 네가 좋아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한가운데인 요즘에 피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맘때가 더위의 피크, 휴가철의 피크이기 때문이죠. 피크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가 가장 고조될 때로 최고점, 절정이라는 의미고요. 동시에 가장 높이, 가장 강하게, 또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피크는 언제였을까요?

내 인생의 피크에는 여러 가지 순간이 있겠죠.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했던 날, 열심히 도전하며 살았던 시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때,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순간. 그런데 인생의 피크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는 차이점입니다.

작은 정점들인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느낄 수도 있고요. 아무 일도 없지만 마음이 유난히 평온했던 날도 나만의 내 삶의 정점이 될 수도 있겠죠.

8월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에르네스토 데크루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반갑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유섬님은 내 인생의 피크는 30살 큰아이 낳던 해였던 것 같아요 하셨고, 진아논나님은 지금이 인생의 피크시라고 아들 둘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우리 내외 건강만 챙기면 되는 호젓한 이 시간이 아름답다고 해주셨고요. 또 이루어질지니님은 나이 들면서 인생 피크를 갱신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하고 잔잔한 일상들을 살면서 느끼는 겸손하고 소박한 지금의 시간들이 피크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이 피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또 내 인생이 그때 피크였었지 하고 달콤하게 추억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꼬녀님은 대부분 아침이라고 바로 정원님의 소프트한 음성과 아름다운 당신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그의 노르웨이 춤곡 작문호 35 가운데 약 두 번째 곡 알레그레토 트란킬로 에그라티오소 보내드렸습니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오코 카무가 주연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 플랫 장조 작문호 53을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플랫 장조 오프스 53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조성진의 연주는 이 정교함과 방금 들으셨죠? 라이브 연주였는데 아마도 쇼팽 쿵쿨 실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실황 연주로 이만큼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조성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나 봐요. 일주일 동안 특집 방송하면서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실시간 토킹 어바웃을 안 해서 말이 빨라진 모양이다.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음식점에 여름 메뉴로 콩국수가 등장하면 내심 반갑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부터 더워질 거라고, 여름이 당장 코앞까지 왔다는 신호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스레 콩국수를 찾았고, 급기야 어느 순간부터는 직접 만들어 먹게 되었다. 마치 우리 집에 여름이 왔다는 증거처럼. 콩국수 좋아하세요? 라고 던진 질문은 내가 좋아하는 콩국수를 내 앞에 당신도 좋아하는지 궁금한 마음이면서 그 너머로는 좋아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다.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얘기인 동시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먹고 싶다는 제안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여차하면 내가 당신에게 시간과 마음이 담긴 그 콩국수를 대접하고 싶다는 말이기도 하다. 약속한 만남 하루 전, 콩을 씻

씻고 물에 담갔다. 다음날 아침 밤사이 몸집을 잘 풀려놓은 콩을 삶기 시작했다. 조금씩 뜨거워지는 냄비 앞에서 소금통을 들고 고민에 빠졌다. 나는 주로 소금을 넣지 않은 콩물을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간을 조금이라도 해야 할까? 누군가는 소금을 넣고 또 누군가는 설탕을 넣을 텐데 어느 쪽일까? 소금을 넣은 이후에도 이 정도면 괜찮을까? 싱거운가? 아니 짠가? 고민은 계속된다. 적당히 간을 하고 한김 식혀 믹서기에 넣어 갈아준다. 맛있게 갈아져라. 부드럽게 갈아져라. 갈려지는 콩 사이사이로 마음이 잘 스며들게 주문을 외웠다. 편집장님께 보냉백에 담긴 콩물을 건네면서도 혹시 짜면 물을,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라는 말을 보탰다.

해가 바뀌고 다시 또 여름이 되었다. 어느새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다시 콩물을 삶을 때가 왔다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겨울을 보내는 사이 두유 제조기를 구입했다. 불리고 삶고 갈아내느라 반나절은 좋게 시간을 써야 얻을 수 있는 콩물을 이제는 고작 30분 만에 만날 수 있다. 깨끗하게 씻은 콩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부드럽고 고소한 콩물이 완성된다. 유독 더워진 날씨. 올해의 첫 콩국수를 먹으려 만들어 놓은 콩물을 냉장고에 넣다가 문득 콩국수 좋아하냐 물었던 그날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딱 1년 전이다. 어느새 1년이 지나갔구나. 어쩐지 앞으로 매해 이맘때 첫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그날의 만남이, 유난히 파랗던 하늘이, 눈빛부터 다정하던 그 얼굴이, 녹아내려가던 컵 속의 얼음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떠오를 것만 같다. 연락을 해봐야지.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우리 여름이 가기 전에 같이 콩국수 먹을래요?

1954년 영화죠. 황태자의 첫사랑 중에서 축배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제리 헤들리의 노래 그리고 폴 제미그나니가 지휘하는 아메리칸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은의 책 표현의 방식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콩국수. 저는 서른이 될 때까지 콩국수를 안 먹었어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음식이다 하고 제껴놨던 음식인데 정말 거짓말처럼 서른 살 지나면서 콩국수가 이런 맛이 있네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콩국수 러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 저자분처럼 여름이 되면 콩국수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정도로 사랑하는 음식이 됐어요. 평양냉면과 콩국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소금파, 설탕파로 나뉘는군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소금파인데요. 전 소금도 거의 안 넣어서 먹어요. 그냥 싱거운 채로 먹는 그 콩물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아주 조금만 소금 넣어서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넣어서 드시네요. 설탕보다는. 그래요. 여름이면 또 홍수 말고도 드시는 계절 음식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참 좋았어요. 우리 여름 가기 전에 같이 콩국수 먹을래요? 콩국수 플러팅. 자, 이어지는 곡은요. 1545번님의 신청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19의 3악장 안단테. 뭐 너무나 아름다운 악장인데요. 이 곡을 첼로와 피아노가 아닌 피아노 독주로 볼로도스가 편곡을 한 버전이 있죠. 선우예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라흐메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번호 19 가운데 3악장 안단테를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볼로도스가 편곡한 음원이었습니다. 선우예권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이 곡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평을 하신 분이 계세요. 감상평을. 최고의 감상평이죠.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이 음악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눈 지그시 감고 함께 들었습니다. 망고 아빠님이 주말 휴가 막바지에 원주 기업 도시에 있는 처가 쪽 가서 카페 가셨다면서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 왈츠 14번 2단조인데요. 이 곡은 힘차게 시작하지만 그 속에는 단조의 그윽한 서정이 또 은은하게 스며있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특별히 33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디누 리파티,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가 생의 마지막 해인 1950년에 남긴 그런 오랫도록 사랑받는 명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팬님이 일찌감치 부탁을 하셨죠. 기억해서 꼭 적어두었다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시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저도 사실 리파티 음원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쇼팽의 왈츠 전곡 듣기. 오늘은 14번 2단조를 1950년에 녹음된 디누 리파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좋네요. 연주 자체도 너무 명징하고요.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이 음향도 너무 좋지 않나요? 마치 업라이트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음색이었는데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조지 걸쉰의 랩소디 인 블루 가운데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워낙에 원곡은 한 뭐 17, 18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 가운데 한 5, 6분 정도 되는 버전으로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이고, 또 오랜만에 부르니까 왜 이렇게 좋나요? 조지 걸쉰의 랩소디 인 블루 발췌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저 내일 그냥 카페 열

왜 이렇게들 반응이 좋으시죠? 강소영님이 아, 정원님의 카페라뇨. 생각만으로도 설렙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이 헤르만 헤세의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인데요. 자꾸 정원님 생각이 나서 혼자 웃어요. 정원님은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동네에 산책을 하던 중에 저희 동네에도 뭐 워낙에 주택이 많으니까 정원 관리사 하면서 이 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아, 저분한테 전화해서 나를 좀 관리해 달라고 할까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제 한자는요, 정할 정자에 멀 원자예요. 사실 정원이란 이름이 많지만 한자 자체는 좀 귀한 한자인데 제가 이름 때문에 아마도 맨날 그렇게 멀리 정하나 봅니다. 맨날 계획하느라고 바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이곡 준비했습니다. 세미 고즈 앤 빅밴드의 Beyond the Sea, 라멜이라는 곡이죠. 아, 아까 전에 시엘로님이 콩국수에다가 잣을 넣고 함께 갈면 더 맛있다는 팁을 주셨어요. 상상해보니까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잣죽도 맛있는데 얼마나 고소할까요? 한번 꼭 해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끝곡으로 준비한 세미 고즈 앤 빅밴드의 Beyond the Sea 함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최진 작사, 최진 작곡의 시간에 기대어 바리톤 고성현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이상신님 또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 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불필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1번 제리오조, 슈만의 현악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가운데 서곡 캉캉 보내드렸습니다. 세면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좀 텐션이 올라가네요. 드럭님이 평창동에 있는 더 피아노라는 카페가 정원님이 하시는 곳은 아니죠. 그곳 가면 정원님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평창동의 카페 더 피아노에는 피아노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하는 곳 당연히 아니고요. 워낙 뭐 경치도 좋고 유명한 곳이죠. 주민 할인 받아서 종종 예전엔 갔었는데 또 한참 안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곳 단골집 찾아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네 고향으로 바리톤 레나토 브루스톤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박혜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의 새언니 이은복 권사님의 약혼식 때 모습을 보며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지금 모습이 약혼식 때보다 결혼식 때 예뻤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예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귀한 집안에 시집와 새 아들을 뒀고 모두 총명하고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늘 기도했고 지금은 며느리들을 맞이해 6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가 됐죠. 20대의 팽팽하고 뽀송했던 피부는 사라졌지만 철없고 시간의 소중함도 모른 채 살았던 예전보다 오히려 더 알차고 지혜롭고 찰진 인생을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런 새언니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이고 새언니는 대전에 계시기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통해서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아프지 말고 오빠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면서 기도 응답을 소소히 다 얻는 빛나는 노년이 되시길 바라며 축하글을 올립니다. 나의 찬란한 새언니 이은복 권사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데이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 보내드렸습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이고르 오이스트라흐 부자의 바이올린 그리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너무 많이 했던 말씀이긴 한데 이 곡 들으면 정말 천국에서 이 음악이 흐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아름다운 두데이 바이올린 선율이 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박혜웅님과 또 이은복 권사님 이 자매분의 고운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올케와 신의사인데 자매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신 것도 참 사랑스러웠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못된 속담 있잖아요. 뭐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못된 속담이 있는데 아 전혀 아니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친자매 이상으로 또 사랑하는 사이로 지낼 수도 있죠. 사실 저희 집도 처고모님이 두 분 계신데 장모님하고 세 분이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시거든요. 그 모습을 늘 보고 자란 저희 아내도 우리 처남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케 동생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관계는 어떻게 하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은복 권사님의 생일 저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가을은 선물님도 우리 신우님들만큼이나 착하신 분이네요. 올케를 많이 사랑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게다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음악까지 골라주셔서 오늘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박혜영님께는 포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렇게 참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옛날 팽팽했고 또 뽀송뽀송했던 그런 20대 모습보다 이렇게 지금 더 예쁘고 소중하다, 더 알차고 찰진 인생이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도 참 듣기 좋았어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곡은 8907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곡인데요. 아까 전에 어떤 청취자분께서 요즘 피아노 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셔서 아니 되옵니다.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요. 또 어느 날 조금 피아노 곡이 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노래가 많이 나갈 때도 있고, 기다리시면서 들으세요. 가지 마시고. 피아노 곡인데 정말 좀처럼 잘 듣지 않았던 아름다운 소품이에요. 슈만의 말데스테넨 숲의 전경이라는 모음곡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이별 압슈트라는 곡인데요. 미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8907번님 함께 듣으시죠.

곡 참 예쁘죠. 뷰투오조한 곡들도 많지만 슈만의 이런 소박한 소품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말드스테는 곡 제목도 아주 예쁩니다. 숲의 전경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이별 앞쉿 페어웰 보내드렸어요. 미츠코 오치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까 그분 가시기 전에 얼른 피아노 곡 아닌 첼로 곡 보내드릴게요. 피아노가 함께 하지만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요. 1악장의 첫 주제가 심볼처럼 상징적인 멜로디지만 오늘은 단조가 아닌 장조로 되어 있는 아주 따뜻한 2악장 준비했습니다. 아다지오. 폴 토르틀리아의 첼로 그리고 로버트 보이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또 시번호 82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폴 토르틀리의 첼로 로버트 웨이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다른 스타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동부아프리카 민요예요. 나의 천사 말라이카라는 곡이고요. 두 명의 가수가 함께 노래합니다. 남아공의 국민 가수 미리암 마케바 그리고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그 노래 참 좋죠. 동부 아프리카 민요 나의 천사 말라이카라는 곡이었고요. 남아공 국민 가수 미리암 마케바 그리고 해리 벨라폰테의 듀엣이었습니다. 이 곡 나의 천사 말라이카의 가사는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신부값 집참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청년의 절절한 고백을 담은 가사예요. 소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한탄하는 가사예요. 너무 슬프죠. 자, 이어진 곡은요. 다시 텐션 올려보겠습니다.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가운데 서곡 준비했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주현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라이카 가사 소개했더니 우리 5847번님께서 아 신부값이어서 없어서 결혼 못하는 장가 못 가는 청년에게 제가 소한 말이 사주고 싶네요. 따뜻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신 우리 아당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매일 만나는 아당님들인데 오늘 유난히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시간 마칠게요. 마지막 곡으로는 B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간주곡 준비했습니다. 야누스 발린트의 플루트,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로 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닌 힘이 얼마나 큰지, 기적 같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다른 모습, 다른 언어로도 함께 주님 곁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배우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4일 화요일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재환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호산나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인천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송기철의 음성으로 듣고요. 13장 찬송 영원한 하늘나라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하게 하소서 박상희의 음성으로 멀리 멀리 갔더니 박인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어서 이성재의 곡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보내드립니다.

0: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곡입니다.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윤학원 코랄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615장의 그 큰일을 행하신 그리고 기뻐 찬송하세 두 곡이 함께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4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65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65편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오늘은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순하게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땅과 그 땅의 작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돌보는 농장이나 텃밭은 누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밭이나 작물이 다르거든요. 세상은 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면 마땅히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청지기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존재와 생명이 평화롭고 충만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홍순관의 노래 쌀 한 톨의 무게에서 그 무게는 우주의 무게라 했습니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과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스며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세월의 무게, 농부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를 부정하며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은 그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금 남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속 창조를 위한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부정과 불의, 반목과 평화가 깨지는 세상에서 복음과 생명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의 생명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돌보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생명을 순하게 마주하며 함께 돌보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봉순관의 쌀 한 톨의 무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어서 횃불 합창단과 크리스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보내드리고요. 좋은 씨앗의 담쟁이, 이길승, 전병철, 조준모, 한웅재, 한은택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고 나는 객이었다. 그 느낌은 분명하고도 선연했다. 그들의 세계에 잠시 떠돌 뿐 결코 장악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졌다. 인간이 주인이 아닌 곳에서 인간은 아름다웠다. 바다 밑 24미터까지 내려간 날 잠수일지에 적었다.

김현아의 격 없는 우정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박순복과 방현희의 찬양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름다운 하늘과 구세군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구주여 광풍이 일어 양재철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0: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0: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죽게 가오니, 옹기장이와 조수진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물을 차갑게 지켜주는 보냉병 요즘 많이 들고 다니시죠? 보냉병의 비밀은 겹겹의 벽 사이에 있는 텅 빈 진공 공간에 있습니다. 열이 건너갈 길을 비워둬서 바깥의 뜨거움이 안으로 쉽게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빈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빈틈없이 채우기보다 주의 음성이 머물 자리를 남겨두는 것. 세상의 뜨거운 말과 시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안의 평안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 아닐까요?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숭실 사이버대에서
1: 숭실역자
0: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1: 숭실역자
0: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1: 쏴 쏴 숭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역자 숭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나다운 계절 김주연님 신청하신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 How Great Thou Art.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모두가 참 수고와 고생이 많으시죠. 아침부터 더운데요. 폭염이 심한 땐 세상 모든 게 정지 상태인 것만 같습니다. 쏟아지는 땡볕을 피하느라 한낮에는 사람들의 오고감도 아무래도 줄고요. 거리는 조용하고 대기의 흐름조차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문득 제가 길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이제 여린 식물들은 다 타들어 말라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볕 아래에서도 요새 다양한 색감의 꽃들이 길에 많이 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꽃 이름을 하나하나 알 순 없지만 빛바랜 색이 아니라요. 진한 빨간색 꽃도 있고 분홍색, 노랑색, 보라색.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냐. 이 더위 아래 양산도 없이, 그늘도 없이, 얼음물도 없이 어떻게 살아있니 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참 대견하고 신기해요. 힘든 계절을 지나면서 멈추지 않는, 아니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도 여러분 각자가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게시판 레인보우 앱 들어와 주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1943년 영국 더럼대 강연에서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순간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인간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더 정교한 살상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우려를 품을 수밖에 없었죠. 커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 질주하는 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며 급격한 과학 발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헤매던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수천 년 전 한 여인에게 건네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의 답을 하는 인생.

Give them all to Jesus.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였습니다. 덥습니다. 여기는 삽교호입니다. 바다도 더워요. 갈매기들도 날지 못하고 바다 한구석에 앉아있네요. 산책하면서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빗자리 0940님. 7526 문자 주신 분은 양평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새 모녀와 남자 한 명이 새벽에 밭일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진 첨부해 주신 걸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보면은 다 아는 거. 이제 특히 밭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옛날 공중 목욕탕 그 낮은 의자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허리에 묶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진 속에. 그러니까 허리를 계속 구부려서 일하면 힘드시니까 서 있을 때는 허리춤에 의자가 매달려 있고요. 앉으면 엉덩이 부분에 딱 의자가 닿게 되는 그거 있잖아요. 물론 요새도 많이 쓰시지만 한때는 손 선풍기가 유행하다가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는 목 선풍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올해 유행하는 거는 냉풍 조끼인 것 같아요. 조끼에 선풍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야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입고 계시고 또 택배 기사님들도 많이 입고 계셔서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저게 효용이 있을까? 그래서 마침 한 여성 택배기사님이 입고 계시길래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훨씬 나으신가요? 그거 입고 계시면?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기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입고 있어서 시원하다기보다 이제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을 때 시원하니까 그 냉기를 냉풍조끼가 오래 머금고 있어서 그래도 차에서 내려서도 한동안은 시원하게 일할 수 있다. 예,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덥지만 그래도 또 이런 도구들이 생겨주니 그나마 감사하죠.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282님께 전합니다. 교직 생활 35년 마무리하고 지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시군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레인보우 닉네임이 여름 그 자체네요. 시원한 설레임님의 신청곡으로 1부 닫겠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주디스는 오늘 아침 어떤 말을 마음에 품고 시작했나요? 우리가 매일 마음에 담는 생각과 말은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품고 사느냐는 참 중요하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는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대요. 보석은 어디 갖다 놔도 보석으로서의 영롱한 빛이 변치 않는다. 사람이 실력을 키운다는 건 몸속에 보석을 품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긴 그녀는 자신만의 빛나는 실력을 차곡차곡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 하나가 내 안의 보석을 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나를 빛나게 해줄 좋은 생각 하나 품고 반짝이는 하루 시작해 볼까요?

0: Good morning, Judith. 8월 4일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오늘 첫 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였습니다. 팔불출님, 집을 나와 하는 첫마디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입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직원들 맞을 준비 끝나면 7시거든요. 그렇게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직원들이 제게 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배려의 한마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도 가슴에 품고 하루 보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시는 팔불출님도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고, 어떤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주디스, 오늘 어떤 말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하루도 내 거다 하면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디스 거.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2: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2: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0: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6주 교육 중 5주 차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사계절님, 하필 제일 더울 때 6주 과정 교육 받고 계시네요. 엄청난 강풍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살랑살랑 불어오는 미풍 같은 느낌으로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그 전에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전해드렸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입니다. 소나무님은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정하셨대요. 감사를 마음에 품고 시작하신다고. 감사하기 참 힘든 더위지만, 무더위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좋네요, 감사. 말씀드리는 순간 이수원님 인덕원역 환승하고 계십니다. 4호선에서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신 이수원님. 자,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무더위가 수도권 쪽으로 확장되고 있나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

0: 경보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서쪽 지역에도 점차 특보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동남부와 서남부에 수도권 최초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루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실제 낮 기온이 39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 지역에서는 중단 이동 확인의 3단계 행동 수칙을 잘 지키셔야겠는데요. 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즉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하며 취약계층과 이웃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중단 이동 확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러다 서울도 40도 찍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0: 네, 오늘도 전남과 경상도 수도권 등지에서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광주 38도, 춘천, 대전 37도, 대구 36도, 부산은 3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를 완전히 식히지는 못하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남부 지방은 오후부터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부산이 29도, 대구 28도, 광주는 30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화요일입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Love Me to Heaven 5802님 신청곡이었고요.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은 SJY님께 전해드렸습니다. 4203님, 이렇게 출근이 기다려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냉방이 되는 사무실로 빨리 가고 싶어요. 올여름 더위는 저를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힘내서 출근합니다. 출근이 왠지 좀 설레죠. 시원한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조금 더위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김영애님은 저는 일산 호수공원을 걷고 있는데 이 더위에 달리는 분들도 많네요. 아, 달리기요. 달리기 아무리 아침 시간이어도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지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에 내려진대요. 오늘은 무조건

느슨하게, 느긋하게, 절대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다들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리사 오노,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5395님 신청곡이에요.

어떤 날에는 위로가 되는 노래가, 어떤 순간에는 설렘을 채우는 음악이 필요하죠. 오늘 딱 필요한 맞춤 선곡 같이 해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입니다. 여행의 설렘과 낭만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학창시절 MT의 추억도 떠오르고요. 빠르게 흘러가는 여행보다 천천히 풍경을 바라보며 쉬어가는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김동률의 출발. 키라리님, 낡은 카메라에 물병 들고 떠나는 그 여유로움과 호젓함이 좋아요. 저도 오늘 부산 부전역 가서 근처 도시로 떠나보려고요. 여행은 제가 힘들 때 생각나게 하는 안식처가 되어주겠죠? 아, 그럼요. 더 풍성해져서 돌아올 키라리님을 기대할게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더우니까. 4450님도 낯선 곳을 가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설렘을 잘 표현해 주는 곡이라고 김동률의 출발 보내주셔서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

0: 1544-7575.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오퍼스의 Life is Life 9977님과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에 따른 무력 충돌 완화 기대 속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17.91% 급등했던 코스피는 어제 하루 만에 5.12%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폭염대응 행동수칙을 제시하면서 선풍기는 기온이 40도 미만일 때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온이 40도가 넘어갈 경우 선풍기가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체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최고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 하천이 유속과 미끄러움 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3주 만에 전 세계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가운데 미국에서는 144만 원에 달하는 IMAX 전용관 암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너무 말랐다, 거식증 환자 같다는 등의 외모를 겨냥한 악플에 시달리자 활동을 중단하고 뮤지컬 무대에서도 하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광주 38도, 하남 39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아리아나 그란데 피처링 이기 아잘레아의 프로블럼. 8월 4일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있는 아침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앞서 뉴스콕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활동을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노래 잘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팝스타가 사실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잖아요. 계속해서 너무 말랐다. 거식증 아니냐? 도대체 다이어트를 얼마나 하는 거냐? 이런 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들으면 얼마나 마음의 병이 생기겠어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국내에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42.5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무더운 여름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로 기온이 40도 이상일 경우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어서 이것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했는데요. 40도가 넘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풍기, 2번 가습기. 정답과 함께 요즘 폭염을 이겨내는 주디스만의 비법 있으면 보내주세요. 5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쏭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퀴즈곡에 이어서 두 곡 들으셨어요. 멜로망스의 선물,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선물의 선, 풍문으로 들었소의 풍. 오늘의 정답은 1번 선풍기였습니다. 기온이 40도 이상인 환경에서는 선풍기가 뜨거운 공기를 계속 몸으로 보내서 체온을 오히려 높일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WHO가 권고했습니다. 3528님, 선풍기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더위 취약계층, 각 지자체별로 잘 챙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이웃끼리도 서로서로 안부 확인하시고 서로서로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 무더위를 잘 헤쳐나가야 할 것 같아요. 4019님, 선풍기입니다. 건물 유지 보수일 하는데요. 더울 때 오이냉국 싸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예전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했지만 요즘은 고층 건물 옆 그늘이 더 시원해서 고층 건물 옆 그늘이 보이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더우세요. 이렇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4541님, 여름 비법, 콩국수. 국수를 쫄깃하게 삶아서 얼음 동동 띄워서 상큼한 오이채 계란 반쪽 올려서 시원하게 쭉 드링킹합니다. 아, 먹고 싶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447님, 눈 뜨면 직장으로 달려가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최대한 늦게 퇴근합니다.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집안 온도 33도 올라가도 혼자라서 에어컨 틀기도 눈치 보입니다. 혼잔데 누구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지갑의 눈치를 보시는 건가요? 아무튼 사무실이 제일 마음 편하게 시원하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부산에서 듣고 계신 출근 중인 공주님까지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19분 지나고 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1415님 신청하셨어요. 아바의 워털루, 그리고 2414님 신청곡 굼베이 댄스밴드의 엘도라도.

3985님께서 ROTC 학예 훈련 중인 첫째 아들 성빈이가 좋아하는 찰리푸스 노래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위스 칼리파 피처링 찰리푸스의 See You Again. 3985님과 성빈 씨에게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아델의 Easy on Me, 장미리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2부 듣고 계세요. 8시 34분입니다. 5099님께서 아까 그 퀴즈곡 들으시고 지구 생각한다고 에어컨 안 사고 버티는 우리 집 40도 넘으면 어떡하죠? 집에 선풍기만 7대인데요. 와, 그 마음은 너무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데요. 지구를 위해 에어컨을 안 사시는. 근데 40도 넘어서 선풍기 한 대도 아니고 7대 전부 돌리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40도 넘으면 사실은 에어컨 없이 이 더위를 견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더 더위가 밉네요. 지구를 생각하는 우리 5099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8641님, 아침에 가게에서 빵이랑 과자 구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늘 CBS 라디오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40대 아줌마 팬입니다. 40대가 왜 아줌마예요? 40대면 요즘은 반짝반짝 빛나는 언니 느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고로아빠님, 오늘 출근길은 무척 길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해야 사람 구경을 하는데 지하철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휴가지에서 듣고 있겠죠? 저는 사랑하는 지하철에서 오늘도 듣습니다. 아, 출근길에 소소한 재미, 행복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시는 거. 휴가철이라 그 재미가 좀 줄어드셨겠네요. 재밌죠? 근데 너무 많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킨이에요. Everybody's changing.

스웨이드의 뷰티풀 원스 들으셨어요. 1014님 주디 멘트 듣다가 스쿼트 숫자 까먹었잖아요. 이 더위에도 운동하는 나 칭찬해. 이런 게 바로 방송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운동하다가 몇 개까지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 거죠. 밖에서 하시진 않겠죠, 스쿼트는. 실내에서. 오늘은 야외 운동 비추입니다. 9911님, 양양 캠핑장에서 철수하면서 듣습니다. 이곳을 떠나기가 싫어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얼마나 즐거우셨던 거예요. 행복한 추억 가슴에 품고 조심히 돌아오세요. 하멜님은 세부에서 들으신대요. 휴가 가셨군요, 역시. 중2 아들과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와, 멋있다. 세부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시원하겠죠? 시원한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신 하멜님, 자격증 소지자 하멜님의 신청곡 척 맨지오니의 Feel So Good 준비했고요. 돌아오시면 아드님이랑 같이 드시라고 커피 쿠폰 특별히 두 잔 축하의 의미로 챙겨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주인님 신청곡이에요. 아스토 유니언의 Think About You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캑톡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이나 음료, 아이스크림만큼이나 과일도 생각납니다. 그 가운데 멜론도 유난히 시원한 과일이죠. 멜론은 약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먹는 순간 갈증을 달래주는데요. 요즘은 멜론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이 인기라고 합니다. 멜론을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 과육을 파내 요구르트나 코코넛 밀크와 함께 갈아서 얼리는 건데요. 과일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클린 디저트라고 하죠.